0: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이 시간에는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예, 행인 선생님. 가을이네요, 벌써.
0: 네.
1: 명절도 다가오고요.
0: 네.
1: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저도 어떤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지 아주 기대됩니다.
0: 네, 우리 시인이시니까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시를 직접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예, 제 시집이 고려인 만두니까요.
0: 예.
1: 따끈따끈한 만두
0: 예.
1: 배달해
0: 네,
1: 드리겠습니다.
0: 식기잖아요.
1: 네.
0: 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먼저 박태근 시인의 양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에서 성장기를 보내고 지금은 군산에 살면서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5년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 또 시와 반시 신인상에 당선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해에 두번
1: 네.
0: 당선하신 거네요. 네. 원광대학교 국어국문과를 다닌 뒤로 쭉 공부를 더해서 문학 박사하시고 또 원광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익산민예총 회장, 대한문화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문화 연구와 교육을 병행해 왔습니다. 우리 박씨, 제 소개가 혹시 잘못된 점은 없을까요?
1: 아, 예, 제가 보내드린 적이 없는데 이렇게
0: 네.
1: 깔끔하게 조사를 해주셔서.
0: 예.
1: 아, 근데 딱한 가지 좀 예, 잘못된 게 있습니다.
0: 네.
1: 병행까지는 아니고요.
0: 예.
1: 어쩌다 좀 하고
0: 예.
1: 쉬었다가 또 하고
0: 예.
1: 예, 지속은 했지만
0: 네.
1: 그렇게 병행할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0: 아,
1: 예.
0: 병행은 아니고,
1: 네.
0: 대한문화연구소라는 연구소는 어떤 연구소였나요?
1: 예, 대부분 이제 주류 문화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주류 문화가 아닌 지역인의 문화, 소수자 문화
0: 예.
1: 이런 문화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0: 아.
1: 해서 오래전에 부설 연구소로
0: 예.
1: 원광대 부설 연구소로 같이 만들어서 했었던 그 만들었던 연구소고요.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익산시 구술사라고 해서
0: 예.
1: 익산시 200개 마을을 다니면서
0: 200개 마을이요?
1: 네, 한 1,000명 정도 만나서
0: 예.
1: 구술하고
0: 예.
1: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전주의 경우는 문화인류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는데,
1: 네. 처음에 그 구술사 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하만희 선생님 팀
0: 네.
1: 연구원 모셔다가
0: 전북대학교 계시는, 예.
1: 저희가 같이 듣기도 하고,
0: 네.
1: 또그 민중연구소에서 하는 그 구술사 이것도 같이 참조하기도 했는데요.
0: 네.
1: 저희가 그 완전 전문은 아니어서,
0: 예.
1: 지역 이야기를 우리식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의 구술을 해보자,
0: 예.
1: 라고 해서 한 2년 정도 한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러셨군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입니다. 네.
1: 네.
0: 우리 박 씨는 1995년 이때 등단하셨는데, 25살에 등단하신 거네요.
1: 아, 예. 25이면은 정말 까마득하죠. 저의 애가 벌써 25 이상인데.
0: 예.
1: 그때는, 시인으로 등단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고,
0: 네.
1: 그때 무서운 게 없는,
0: 예.
1: 정말 젊었을 때였습니다.
0: 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 50살에 첫 시집을
1: 아,
0: 내셨어요.
1: 부끄럽습니다.
0: 네.
1: 이야기를 하시려고.
0: 네, 왜 그렇게 되셨는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 박 시인은 태어난 것이 익산,
1: 네.
0: 성장기는 전주에서 보냈고, 지금은 군산에 사시는데, 어떻게 하다 또 군산으로 가시게 됐어요?
1: 아, 예, 그 결혼 조건이
0: 네.
1: 그 처가댁에서 반경 그 10km 내에서 사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0: 네.
1: 딸 부잣집인데, 다그 도시에 가서 살고,
0: 예.
1: 나만은 그 시골에서 부모님을 좀 모시고 싶다, 근거리에서.
0: 아하.
1: 그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줘야 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군산으로 장가를 간 겁니다.
0: 아, 끌려가셨군요.
1: 아니죠.
0: 그럼 뭐라고 표현하실 겁니까?
1: 뭐랄까, 공주님과 결혼한 그런 부마의 그 심정으로 가서,
0: 네.
1: 행복합니다. 예,
0: 네.
1: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0: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1: 네.
0: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쭉 박사과정까지 밟으셨는데, 당시에 청년 박태근을 문학의 글로 이끌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아, 예, 시를 쓰면은, 시집을 유학생들이 많이 읽고 좋아하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좋은 시를 쓰면,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어떤 소박한 꿈을 가지고.
0: 네, 굉장히 소박한 꿈이네요.
1: 아, 가장 큰 꿈이죠.
0: 예.
1: 예, 최고의 어떤 사랑을 해보고 싶어서
0: 네.
1: 갔는데 그 문학이 그런 게또 아니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0: 네.
1: 예, 아무튼 문학의 길의 시작은 아름다운 이성과 만남,
0: 네.
1: 이걸 꿈꾸는 소년의 마음, 뭐
0: 네.
1: 이런 거였습니다.
0: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1: 아니요, 남자는 아니고.
0: 남자는 아니고요.
1: 네.
0: 그럼 저는 관심 안 갖겠습니다. 예. 그 95년 당선 당시에 신춘문예 전북일보 그리고 시와 반시 동시에 당선. 당선이란 말은 참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그 등단했을 때 그때 심정 지금 회고가 될까요?
1: 아, 그럼요.
0: 네.
1: 그 해마다 그 12월이 되면 신춘문예 응모 기간만 되면 지금도 좀 가슴 뛰는 게 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는 시만 생각하고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그리고 세상이 보는 모든 것들이 시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0: 예.
1: 저는 뭐 당선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0: 예.
1: 그냥 우연히 그 어쩌다가 된 그런 어떤 케이스입니다. 원래 그 제가 원광문학회라는 그 대학 동아리
0: 원광문학회
1: 네 예. 학교 동아리였는데 그 숫자는 변명 안 됐지만은 등단자가 벌써 많았어요.
0: 아.
1: 재학 중에 등단한 사람들도 많았고
0: 예.
1: 뭐 예를 들자면 안도현 선배라든지 유광희 선배라든지
0: 네.
1: 이런 선배들이 다 재학 중에 등단을 했고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를 했더니 벌써 등단자가 4명인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0: 예.
1: 한 5명 되고 막 졸업한 사람 끝나고 또 신입생들 들어오면 또 대학문학상당 휩쓸고 그래서 신춘 계절에 뭔가 시를 써보겠다.
0: 예.
1: 그래서 저도 시를 처음부터 많이 써야겠, 뭐 잘 써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한 두세 달은 꼭 문학에 빠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0: 예.
1: 그 일종의 신춘 캠프라는 걸 들어갔죠.
0: 예.
1: 자취방에서 하루 종일 그 밥 먹고 시 쓰고
0: 예.
1: 분석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0: 예.
1: 한 두세 달 했는데 그게 오랫동안 썼던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0: 예.
1: 딱 제가 된 겁니다.
0: 오.
1: 그때는 너무너무 어리둥절하고
0: 예.
1: 뭔가 좀 실감이 안 나는 뭐
0: 예.
1: 그런 시절이었어요. 당선이라는
0: 예.
1: 건 정말 하늘이 내린 선물 같은 거잖아요. 오래오래
0: 예, 그렇죠.
1: 고생하고 했던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은 그 몇 달 동안에 오로지 시만 생각했던 그
0: 예.
1: 시절의 순수함은 지금도 남아있어서 겨울이 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0: 아, 그
1: 들어요.
0: 시절이 생각나서?
1: 예. 찬바람이 저를 깨우게 하는 거죠.
0: 예, 예.
1: 예, 문학적 감수성을.
0: 예.
1: 당선이 찬바람이, 그런 겁니다.
0: 찬바람이 깨우게 한다. 그것도 그 짧은 기간 두 달 정도 짧지도 않네요. 그런 합숙 같은 기간을 거치면서 당선이 됐다. 이거 은근한 자기 과시 아닌가요? 나는 그 짧은 기간에 당선이 됐다.
1: 뭐 약간의 자랑도 있지만 약간의
0: 네.
1: 부끄러움도 있는 게
0: 네.
1: 사실 시라는 건 그런 기술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시집이 늦었 어떤 계기 그 이유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 이제 문학을 전공하면서 문학의 여러 장르가 있잖아요. 뭐 소설도 있고, 뭐 평론도 있고, 희곡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시를 선택하셨나요?
1: 아, 뭐 다른 장르 선생님들에게 죄송하지만,
0: 예,
1: 전 아직도 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왜요?
1: 왜냐면 그 문학이라는 게 언어 예술이잖아요.
0: 예.
1: 근데 문학 문학 예술 중에서도 시는 자르고 자르고 잘라서 고갱이만 남기는 거거든요.
0: 네.
1: 더하는 게 아니고 빼는 겁니다.
0: 예.
1: 사실 어떤 걸 버리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시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어려운 시에서 시작을 해야지 다른 장르의 것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물론 다른 분들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0: 네, 그렇군요. 그 이제 25년이 지나서야 첫 시집을 내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25년 동안 시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젊은 시절에 등단 이후 젊은 시절에는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시를 썼었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여기 질문지에 초기 시작의 지향점이라고 써주셨는데
0: 예.
1: 저는 오로지 이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성과 예. 만남.
0: 네.
1: 그걸 꿈꿨죠. 네.
0: 그러면 연애시를 쓰셨어야 되는데.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연애시를 잘 써서 뭐 성공한 몇몇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 근데 네. 그, 좀 지금 생각해 보면
0: 네.
1: 시라는 게 사실 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운동도 그렇고요.
0: 예.
1: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0: 예.
1: 저도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면은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0: 아하.
1: 예, 시도 아 이게 좋은 주제를 잡아서 딱 써려고 마음 먹어도 뭔가 시가 안 돼요.
0: 예.
1: 근데 어느 순간에 막 순간적으로 번개처럼 딱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0: 예.
1: 그냥 한 순간에 쓰는 것들이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예.
1: 뭐, 그 제 아내도
0: 네.
1: 한순간에 그 만나가지고 된
0: 네.
1: 거지, 오랫동안 그 찾아다니고 뭐 쫓아다니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0: 아, 또 그런 일이 있습니까?
1: 그
0: 아.
1: 종소리가 울리, 하늘의 종소리가 울리는 시절이
0: 예.
1: 다 있습니다.
0: 아, 우리 박태건 시인의 결혼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따로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1: 아, 예. 그, 일단 허락을 얻고.
0: 예. 뭔가 재미있는 사연.
1: 그분께.
0: 네, 네.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건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들으신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유경의 노래입니다. 꿈.

0: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말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건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1995년 등단 후 2020년에 와서 첫 시집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를 묻기까지 25년이라는 긴 시간. 우리 박 시인님, 이 25년 동안에 오래 품고 계셨던 시를 내보내지 않고 품고 계셨던 속사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예. 저는 시를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사랑 때문에 그랬고,
0: 네.
1: 여전히 그 세상 모든 게 사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0: 네.
1: 이 시를 계속 보듬고 있으면서도 뭔가, 내세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사실 그렇게 그 주저주저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0: 네.
1: 사랑이라는 것도. 아시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
0: 예,
1: 아시는.
0: 좀알것 같습니까?
1: 네. 그 시도 그런 것 같아요.
0: 예.
1: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사랑을 대하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0: 네.
1: 지금 드는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정의는 사랑 속에는 슬픔이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슬픔을 느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0: 예.
1: 들고, 그래서 25년간 그 시편들이 참 아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랑인가, 진실한 건가, 정말 착한 의도였나,
0: 네.
1: 그 미적인 어떤 아름다움의 그 가치가 있었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달리 보이는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마치 그런 거죠. 물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참혹 같은 것?
0: 예.
1: 그런 참혹 같은 게 사랑이었고, 그래서 시를 놓지 못하는 것도 그런 거였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시를 써야 한다는 것, 그런 것도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내보내야 되겠다. 묶어도 되겠다, 시집으로. 그렇게 맞먹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 직장에 있다가,
0: 네.
1: 학교에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전에는 뭐 학교에서 뭐 기획서 쓰고 뭐 강의하고 이런 것들만 하다가 어느 날 사회로 나오게 된 거예요.
0: 네.
1: 저는 한 번도 그 사회에서 직장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오로지 아카데미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뭘 할까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여행을 좀 떠나야겠다. 제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0: 예.
1: 그래서 여행을 좀 떠났죠. 그러고 나서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서 계속 여행이라는 거 결국 돌아오기 위해서 떠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밖에 있을 순 없잖아요.
0: 예.
1: 그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아, 나 시를 썼던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0: 문득
1: 예.
0: 예.
1: 이제 죽기 전에 저는 시집 한권 정도 냈으면 좋겠다.
0: 예.
1: 제가 시집 한권낸 사람들 좋아해요. 그 김소희라든지 백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처럼 한 권만 내면 됐지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언제 내가 다시 시를 쓸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한 권은 내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내게 됐죠. 벌써 이제 5년 전이네요.
0: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5년. 근데 이 25년 만에 낸 시집의 제목이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 이 지금 시집의 제목으로 붙인 시인데요. 이 작품에 담고자 했던 우리 작가님의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1: 예, 이름에 대한, 존재론적인 어떤 질문은 김춘수 시인이 이제 꽃에서 했지
0: 예.
1: 않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이름을 안다는 건, 대상과 한마디로 관계를 갖는다는 거고,
0: 네, 그렇죠.
1: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 이름을 아는 것, 그리고 자기만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는, 뭐, 여기도 데크도 있고, 뭐,

0: 앰프도 있고 마이크도 있지만
1: 네.
0: 이 마이크를 마이크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만의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그 존재의 이름을 가장 적확한 이름을 불러주는 게 저는 시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리고 그 존재의 이름, 정확한 이름을 아는 것이 저는 사랑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알기 때문에 슬픈 거죠. 즉, 존재를 모른다면 슬프지도 않습니다.
1: 그렇다면 사랑에 대한 되물림입니까?
0: 뭐랄까, 이름을 몰랐으면 했다는 건
1: 예.
0: 이름을 알아서 슬프다라는 그런 반어적인 그런
1: 예.
0: 거죠.
1: 반어적인 표현으로.
0: 네.
1: 그때 이렇게 첫 시집 내고 나서 불꽃문학상도 받으셨어요.
0: 아, 예, 너무
1: 일부러 주신 거
0: 좋았죠.
1: 아닌가 싶은데.
0: 선배님들이 너좀더 고생했고 더
1: 예.
0: 열심히 써라 뭐그
1: 예.
0: 격려로
1: 예.
0: 제가 뭐 크게 꼭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지만
1: 스스로는.
0: 예, 그럼요. 근데 사실 그 시를 쓴다는 건 문학을 한다는 건참 고독한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이렇게 그 격려와 강화를 할때큰 힘이 됩니다. 그런 힘을 주려고 그 25년 동안 너 잊지 않았구나 시를
1: 예.
0: 이런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5년 만에 고려일 만두를 펴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0: 네.
1: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태근 시인 그 원광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그때 논문이
0: 예, 그 신석정 선생을 연구하는 논문이었습니다.
1: 예, 신석정 시를 연구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나요?
0: 아, 예. 제가 그 석사 논문은 그 김수영 시인을 썼고
1: 네.
0: 연장해서 박사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1: 되게 이제 연장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
0: 그렇죠.
1: 않습니까? 네.
0: 근데 찾아보니까 김수영 시인에 관련 논문이 엄청 많은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그 박사 논문이라는 건 석사 논문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공부한 어떤 기본이 됐는지를
1: 예.
0: 연습하는 거라면 박사 논문은 세상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1: 예.
0: 들었고 근데 내 이야기를 특별한 이야기를 찾기는 제가 역량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다른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사회 단체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뭘할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지도 교수님 지금 이제 작고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찾아봐라. 너무
1: 주변에서.
0: 멀리서 찾지 말고. 그래서 주변에서 생각해 보니까 가람 이병기 선생과 신석정 선생이 계시더라고요.
1: 예.
0: 이두분 중에서 저는 신석정 선생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1: 네.
0: 생각해서 신석정 선생님을 테마로 했고 주제는 이제 탈식민성으로
1: 네.
0: 잡아서 했습니다.
1: 그러셨군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익산에서 익산 미제총 회장, 또 대한문화연구소 연구원 이렇게 이런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 책상에서 시를 쓰는 일과 거리에서 이런 문화 예술 운동 이런 걸 펼치는 일 이게 서로 좀 연결이 됩니까?
0: 당연히 그 시는 현장에서 시작을 해야죠.
1: 네.
0: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아무리 그 군부 독재가 강했던 그런 시대에 이 모더니즘 시인들도 이 문학에서 이것을 이제 역설이나 아니면 빗고기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지 한 번도 현장을 벗어난 건 없어요.
1: 예.
0: 정말 현장을 벗어난 어떤 작품을 쓰는 건좀 약간 좀 비하하자면 이제 음풍농어인 거죠.
1: 음풍농월,
0: 예, 혼자 자기 만족과 자기 어떤 기분을 내세우는 건 굳이 혼자서 일기에 써도 되는 거거든요.
1: 예,
0: 저는 시를 쓴다는 건 세상과 호흡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세상과 호흡, 현장으로부터 나오는,
0: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인은 기록자이자 애연자였던 역할도 해야 한다고 보고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시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거지 않은가 싶습니다. 시인은 사실 가난하고 뭐 없거든요. 그런데
1: 그렇죠.
0: 그런 부분들이 시인들을 더 강하게 하고 목소리를 낼수 있지 않을까. 즉, 언어를 다루는 사람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어야지,
1: 예.
0: 그 사람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참고, 뭐 그러면은 굳이 꼭그 시를 안 써도 되지 않을까?
1: 예.
0: 다른 거하고 좀큰 차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박태근 시인의 명확한 가치관이 드러나 보입니다. 네. 동화 그림책도 쓰셨어요. 모왕이 꿈꾸는 나라, 왕바위 이야기, 이런, 주로 익산 지역이죠. 지역의 역사와
0: 네.
1: 설화를 바탕으로 한 동화 그림책. 자, 이 작업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0: 아, 예. 이 책들 외에도 더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1: 네.
0: 뭔가 첫 시집에 제가 제 소개로
1: 네.
0: 이 제목들을 넣었는데 지금 좀 약간 부끄럽습니다.
1: 왜 부끄럽습니까?
0: 그러니까 뭔가 제가 첫 시집 낼 때는 좀 전업 작가가 되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동화책도 쓰고 그림책도 쓴다. 뭐
1: 예.
0: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한것 같은데
1: 예.
0: 이제 그 의도를 제가 알면서 이 자기 소개를 쓴 거잖아요.
1: 예.
0: 그런 점에서 좀 부끄럽다는 거고,
1: 네.
0: 뭔가 제대로 된 아동문학이나 뭐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고 처음 낸 것들이었거든요.
1: 예.
0: 그런 점에서는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역사와 관련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문화연구소를 만들면서 지역의 어떤 장소에는 역사성이 들어가 있고 거기 살아있는 사람들의 숨결이 들어있더라고요.
1: 예.
0: 그 사람들의 삶들을 들여보고 그것을 문학, 저의 글재주를 통해서 문학화하는 것은 참 의미 있었던 일이다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그렇죠.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0: 근데 다른
1: 작업이고,
0: 분들
1: 예.
0: 역량 많은, 크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무슨 업적처럼 내세운 게좀 부끄럽다는 거죠.
1: 그렇지만 이 옆에서는 업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이렇게 대학의 글쓰기 센터에서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지역문화 연구하면서 이런 창작도 같이 했고, 이런 활동들이 우리 박태근 시인이 시로 써내는 그 작품 활동에도 상당히 그 자양분이 되었을 것 같아요.
0: 어떻게 자영분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분위기상 맞을 것 같은데. 좀 뭐랄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1: 네.
0: 이때는, 좀 직업으로서
1: 네.
0: 좀한게좀 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1: 네.
0: 사실 그 강단에 서서 아이들 보면은 그 까만 눈동자로 초롱초롱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1: 예.
0: 그러면은, 뭔가 좀 문학인으로서 뭐 이런 생각보다는 교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을 다해야겠다.
1: 예.
0: 이제 그런 생각만 있고요. 또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자유스럽게 문학의 어떤 본질을 찾아가려는 그런 쪽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좀 약간 분리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래서 지금의 자양분이를 한다면 좀 학생들을 통해서 좀 부끄러움을 배웠다?
1: 부끄러움을
0: 예,
1: 배웠다.
0: 그때는 좀 제가 어른이고 선배고 뭐 무슨 교수니까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1: 예.
0: 지금 생각하면 그러지 말았어야지 않나. 애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좀더 많은 어떤 기회를 주는 한번 길을 터주는 그런 선생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뭔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1: 예.
0: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것이 이제는 자영분이라면은 저한테 자영분이 됐습니다.
1: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박태근 시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0: 그럼요.
1: 과정이기도 하겠죠.
0: 그 좋은 교사는 학생들에게 배운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 점에서 제가 좀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게요. 그 이제 고려일만두 시집을 아직 소개를 안 했는데 그 시집을 보면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0: 네.
1: 익산에서 태어나서 전주에서 자라고 또 군산에서 사시고 그러면서 각 지역에 대한 통찰이 새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역의 장소들을 등장시킨 시편들 어떤 시들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시집엔 특히 지역 장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1: 예.
0: 특히 이제 익산 관련한 장소들이 많이 나오는데, 군산에서는 그 팽나무,
1: 팽나무,
0: 군산
1: 예.
0: 팽나무가 있죠. 하제마을에 있는.
1: 예.
0: 거기와 관련한 시가 있고요. 익산에는 미륵사지와 관련한 시,
1: 예.
0: 그리고 나바위성당과 관련한 시,
1: 네.
0: 그리고 익산 구도심이죠.
1: 구도심.
0: 구도심에서 4.4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1: 아.
0: 그 구시장과 관련한, 남부시장과 관련한 시, 뭐 이런 시들이 역사적 장소에 가서,
1: 예.
0: 보면은 장소의 어떤 풍경들은 바뀌었어도 사실 그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 그날의 공기들은 여전히 거기에 숨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사람은 이야기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1: 예.
0: 그 이야기들을 좀 체록하고 그것을 기록해야 한다. 아까 기록자로서 시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노력은 했습니다.
1: 네. 우리 지역의 여러 장소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600년 동안의 구독이라는 시가 이 하제마을
0: 네,
1: 팽나무를
0: 아까 말씀드린.
1: 이야기한 시죠.
0: 네.
1: 네. 600년 동안의 고독. 이 시를 우리 박태근 선생님의 목소리로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좋겠습니다.
0: 네. 아, 이게 시청도 되나요? 보이기도 하나요?
1: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0: 아, 예. 아,
1: 상상으로.
0: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좀
1: 예.
0: 얼굴 화장도 하고
1: 네,
0: 올 걸.
1: 상상으로
0: 아,
1: 보이니까요.
0: 예.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는.
1: 네.
0: 시작하겠습니다.
1: 네.

0: 600년 동안의 고독.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600년간 뻗은 뿌리로 미군 기지의 경계를 넘는다. 한때 환희로 넘실거리던 하제 바다. 지하에 뻗은 뿌리의 거리만큼 지상에 들이온 600년의 그늘. 600년간 고독으로 깊어진 그 그늘 아래선 누구를 만나도 걱정이 없다. 서양에서 온 위장병이 관절염에게 인사를 한다. 헬로, 헬로. 참을 수 없다는 듯 해소와 기침 가래가 헤드뱅잉을 한다. 혀와 혀가 만나듯 냄새는 냄새를 만나 번식한다. 가을엔 세상의 모든 경계를 입으로 덮어주세요. 철조장 넘어 파란 하늘로 뿌리를 뻗은 팽나무 잎들이 몸을 뒤집는다. 먼 바다를 헤매던 파도가 돌아온다. 팽나무 잎들이 민물에 몸을 푼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시를 낭송해 주셨는데 시를 듣다 보니까 또 노래 한 곡이 떠오르네요. 정호승 시인의 시 외로우니까 사람이다가 있는데 이 시는 여러 유명 가수들이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덜 유명한 가수, 그렇지만 이 시에 곡을 붙인 가수가 이지상이죠. 가수 이지상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0: 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근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박 시인.
1: 네.
0: 네. 첫 시집 이후에 5년 만에 선보인 두 번째 시집, 고려인 만두인데요. 이 만두라는 음식을 시집의 표제로 내세우신 이유가 있습니까?
1: 네, 그전 만두는 사람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사람과 비슷해요.
1: 네, 먹어보지 않고서는 겉만 보고는 모르거든요. 속을 몰라요. 그
0: 네.
1: 안에 고기가 있을지, 김치가 있을지, 또 다른 무엇이 있을지.
0: 예.
1: 사람도 그런 것 같고요. 또 만두는, 혼자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는 명절 만두잖아요.
0: 예.
1: 곧 이제 명절인데, 그런 점에서 공동체 정신을 좀 생각하는 어떤 의미가
0: 공동체.
1: 있기도
0: 예.
1: 하고요. 사실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배경으로 쓴 시인데,
0: 네.
1: 이 시를 쓰게 된게 이제 광주에 인문학 특강을 갔었는데, 어느 머리 색깔도 다르고 얼굴빛도 다르고 심지어 쉬는 시간에 러시아 말로 이야기하는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인문학 특강을 하러 간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고려인 4세, 5세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0: 예.
1: 우리나라에서 이런 고려인 마을이라고 이름 붙인 그 장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우리나라를 떠나서 관도 연해주로 갔다가, 또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로 강제 이주됐다가 또 다시 우리나라로 엑소더스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의 역사도 모르고 내가 시를 쓰고 있구나. 내가 무슨 인문학이란 특강을 하려고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공부하여 보았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먹는, 마치 이 만두라는 음식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고향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고려인 만두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려인 만두를 제목으로 삼고 시를 쓰게 되었죠.
0: 방송 시작할 때 제가 시 고려인 만두를 살짝 소개도 했습니다만, 2부 희고 따스고 보드라운 여기서 첫 편이잖아요. 이제 19절을 보니까 찬방에 이불 속 만두처럼 웅크려 잠드는데 온기 없는 이불만 납작하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박 시인이 표현해주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요?
1: 현대 문명, 특히 이 도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지만은 더 고립화되고 고독을 만드는 것 같아요. 주변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게 되고요. 예전에 그 담장이 낮았을 때, 그때는 그 마을 사람들이 한 가족처럼 밥을 먹어도 나눠주고 뭐 그랬잖아요. 냉장고가 없었을 때는 한 우물을 썼고. 근데 지금 냉장고에 다 쟁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는데, 어떤 사람은 버리게 하고, 이런 그 고독함?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슬픔이 결국에는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결핍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 만두를 보면서 그냥 이걸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지금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진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고려인이라는 사람들의 존재를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0: 예, 그랬군요. 그래서 아예 그냥 2부 전체가
1: 네.
0: 거의 뭐 디아스포라를 얘기하는 그런 시편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결국은 모든 시가 제 이야기죠.
0: 예.
1: 그분들을 어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완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0: 예.
1: 제가 경험한 그 고독과 소외, 이것과 그분들의 어떤 마음 상황들을 같이 이제 반추해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이때 그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불이 꺼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0: 어디서 기름이 떨어졌어?
1: 제가 그 작업하려고 들어갔던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름이 떨어져서 너무 추워서 이불을 이렇게 덮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만두도 있었지만 이불 속에 있는 제가 또 다른 만두 같은 거예요. 제 몸이 속 같은 거고. 그런데 언덕길이어가지고 한마디로 기름차가 올라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2, 3일 얼음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꼼짝없이. 뭔가 그 즉각즉각 빨리빨리 가는 그런 시대에서 이 사람들의 온기와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하는 것, 이런 것도 좀또 다른 슬픔처럼 느껴졌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 그 고려인 그 3세, 4세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향이잖아요. 할아버지들의 고향으로 왔지만 정말 고향이 아닌 것을 느끼는 그런 서러움이 느껴져서 그 시가 바로 나왔습니다.
0: 그렇다면 이 찬방의 이불 속 만두처럼 웅크려 잠드는 이 구절은 시인 자신이었네요.
1: 그렇죠. 모든 것이 자신이 되지 않으면 저는 시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0: 이제 이 고려인 만두는 이제 좀 시선이 좀 넓어졌다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첫 시집에서는 윤년의 기억, 뭐 내면의 이런 응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고려인 만두는 좀 넓어졌다는 인상,
1: 아, 고맙습니다.
0: 이런 인상을 주는데 본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 넓어진 거 말고 좀 깊어진 건 없습니까? 좀 넓고 좀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좀 철이 없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도. 근데 대부분, 첫 시집 마지막에 그 해설을 써준 그 평론가 선생님께서, 이제 유성호 선생님인데, 뭔가 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을 좀 해주셨고, 마침, 그런 내가 그 사회였던 역사와 관련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장소들을 찾아가고 장소의 기록을 찾아본 거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미학성과, 그다음에 그 역사성에서 좀 통합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미학적인 어떤 성취를 좀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장소성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0: 그 제가 넓어졌다고, 시선이 넓어졌다고 표현을 하니까, 깊어지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시는데, 시선이 넓어졌고, 생각은 또 깊어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0: 그렇게. 고려인 만두의 시편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꼭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이야기 마치기 전에 우리 박태근 시인의 목소리로 다시 시한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집 고려인만두에 수록된 작품들 이 중에서 우리 박태근 시인이 독자들에게 직접 들려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1: 예, 습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라는 좀긴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0: 제목은 긴데, 그럼 이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이 시를 독자들에게, 청취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 행인 선생님 저 초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언제부턴가 초대도 잘안 하고, 응하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초대라는 건 정말 기쁜 거잖아요.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 초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남이라는
0: 그렇죠.
1: 게. 그래서, 뭔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어떤 시간들, 그리고 이 자연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연은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번에는 이 시집을 기회로 해가지고 뭔가 귀를 기울여서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좀 초대에 응했으면 좋겠고 또그 초대에 응하고 나서 누군가를 좀 초대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그런 하는 마음으로
0: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1: 선택했습니다.
0: 숲보다 초대에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1: 아, 그럼요. 원래 그 국어는 서술어가 핵심입니다.
0: 서술어가 핵심입니까?
1: 네.
0: 국어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박태근 시인의 시,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박태근 시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0: 숲은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네. 숲으로 난 길은 반송된 편지처럼 구겨져 있네. 그곳의 공무원은 시인이라지. 공터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취한 나뭇가지들은 허공에 현란한 칼자국을 긋네. 나뭇잎은 바람의 속기사, 꽃들은 함부로 몸을 허락하는 듯 보이네. 도시에서 날아온 몇 가지 추문들로 숲은 술렁였네. 침엽수들은 일제히 화살을 쏟아내고 화렵수들은 몸을 일제히 뒤집네. 여린 풀잎일수록 바람에 비껴서는 법을 배우지. 호기심이 가득한 바람이 불면 숲은 단호하게 도리질하네. 잘못난 길을 지워버리기라도 할 듯이.
1: 네, 잘 들었습니다.
2: 네, 우리 박태근 시인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0: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2: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 네, 꽃샘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 신문이 함께 만드는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책이 있는 마을 시집 고려인 만두의 박태건 시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진행한 저는 평화동 마을 신문 편집인 행인이었습니다. 마치면서 노래 띄웁니다. 안치환의 노래입니다. 귀뚜라미.

0: If you've ever been in love before, I know you feel this beat. If you know it, don't be shy and sing along.
1: 울지 마, 이미 지난 일이야. 삶의 반칙선 위에 점일 뿐이야.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 벌써 9월 30일입니다. 9월달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도 많이 남고 하지만 무엇이 아쉬움이 남을까 생각해봤더니요 좀 많이 못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9월 30일 오늘은 놀자.

네, 키키 404로 오늘은 이제 9월 마지막 30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연휴가 있었잖아요. 명절 연휴에 피곤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내일 모레부터 다시 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쉴만하면 일하고 일할라면 쉬는. 그래 연휴가 있다는 게 그래도 희망이 보인다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삶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달력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주 5일 근무를 하고 불금이라 하죠. 토, 일, 휴일을 보낸다는 것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삶을 일하고 뭐를 하는 것은 내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휴일만큼은 내 계획대로 좀 쉬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휴일이 모든 분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죠. 주말에 바쁘신 분도 계시고 또뭐 365일 힘겹게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하면서 어느 정도의 쉼이 될수 있는 그런 타이밍, 그런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김승기입니다.

당신이 그리워질 때 김승기 이미키 가수가 불렀었죠. 9월 마지막인데 혹시 명절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물론 명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명절에 친척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결혼은 언제 할 것이냐? 아, 또 결혼한 사람들한테는 애는 언제 낳을 것이냐? 학생들한테는 공부는 잘하냐? 아, 취업 준비생들, 너는 직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뭐 많죠? 뭐 아예 어린애들한테 너는 공부 잘하냐? 아,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스트레스도 있지만 또 관심이 되겠죠. 가장 마음에 입히는 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분들이 핵직구라고 그러죠. 말을 좀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에 대한 관심일 수 있다라고 좋게 또 생각하면 또 좋은 것이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과하게 비교를 하고 한다는 건좀 문제가 있죠. 그런 비교,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뭘 물어보고 할때 비교를 좀 안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롯이 그 당사자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과 정말로 관심 있는 사랑하는 언어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 좀 많이 먹었는데 수많은 명절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저한테도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 좀 관심 좀 끄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또 말하고 있더라고요. 에이, 뭐 그렇다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다가올 명절이 있습니다. 아, 연휴가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죠. 개천절이니까요. 그리고 또 지나면 한글날도 옵니다. 아, 기다리면 우리한테 이렇게 또 즐거움을 줍니다. 구본승입니다. 악세사리.

네, 구본성 악세사리 듣고 왔습니다. 꺼봉이라는 별명으로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요즘 가끔 TV에 나오더니 또 활동이 뜸한 것 같아요. 보고 싶은 배우 겸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 이정석의 사랑하기에 고한우 네가 보고 싶어지면

이정석 사랑하기에 고한우 내가 보고 파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할 때 가장 그런 발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내가 보고 파치면인데 이게 내가 아니고 네가라고 많이 있잖아요. 변화하는데 노래 자체도 내가라고 가사를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잘못 읽었나 해서 봤더니 너 할 때 내가가 맞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면은 꼭 찾는 곳이 있죠. 우리가 근데 사실은 맛있는 걸 해주신 분들이 왜 우리를 죄책감 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할머니나 어머니가 야, 너 아직 멀었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아이고, 통통하니 귀엽구만.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나 어머니가 너 조금 이 말 들으면 정말로 심각한 단계라고.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걸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절 음식의 생명은 기름기인데. 이번 연휴 동안에는 산이나 열심히 다니면서 돌려놔야겠습니다. 픽싱 걸스입니다. 남은 건 뚱뚱.

0: 건지 네가 뚱뚱이를 만든 건지 내가 만든 건지 뭐.
1: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도 보실 수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블랙홀 이 몸이 죽고 죽어. 아, 피처링의 방수미 명창은 전주 판소랩 등당 단장님이시죠? 우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국악의 대중화에 너무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노래 한번 아 이런 노래 표현을 제가 쓰다니. 아, 이 노래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박영두입니다.

네, 박앵두 그래요 듣고 왔습니다. 앵두걸스의 리드 보컬이죠. 앵두걸스 노래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른 거 다른 노래입니다. 신청곡인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신청하는 노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먼저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좀 신청 겸 선곡을 했습니다. 먼저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송은채 단독으로도 활성화하지만은 그 느린 날이라고 또 듀엣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노래 말고도 귀찮아도 있고. 또 청주 가는 버스인가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일치 전주 우연일치 어쿠스틱 밴드라고 좀 치시면 나오는 밴드입니다. 이 밴드는 독특하게 싱어가 여자 싱어 단독 노래가 있고 남자 싱어 단독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어떤 날에도 여자 보컬의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역에서 음악 활동한다는 건참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많을 텐데 같은 지역에 살면서 우리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송은채 도망가지 마요. 우연일치 그 어떤 날에도.

0: 송은채 도망가지 마요. 우연일치 그 어떤 날에도. 뭐 제가 지역에서 뭐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노래가 좋아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You don't know me. 스피커. 팝팝팝 나니야.
1: You

You don't love me, speaker. 팝, 팝, 팝, 나니아. 두곡 듣고 왔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아, 9월달이 또 이렇게 갑니다. 아,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10월이 열리고요. 연휴가 또 다가옵니다. 지금 누가 그 농담을 하더라고요. 사랑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만나도 100일 기념은 내년에 합니다. 만날 인연이 있으면 좀 빨리 만나시고요. 지내면서 느끼는 건데,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휴 기간에 좀, 정치적으로나 이런 이야기로 불편함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어쨌든 지방에, 어쨌든 소멸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워낙 지방 소멸 이야기들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던, 물론 관심을 가져야 했던 세대지만요. 그 세대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여러모로. 그런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래요. 오늘 들었던 노래들의 다양성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서로 토의를 하고, 맹목적으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가 아닌, 합의점을 찾는 게 과정이고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좋은 사회, 여러 명의 이야기가 다양성에 통용되고 합의를 서로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뤄내고 내가 조금씩 양보도 하고 타인이 양보를 했으면 나도 좀 양보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라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번 명절 때 저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세상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해가 저물어 가듯이 계속 바뀌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애들이 주인공이 될 텐데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댓글 이벤트 새롭게 시작된 거 아시죠? 나루 역사문화연구소 강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책 드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너튜브 채널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오늘은 놀자 보시면 팟캐스트와 라이브 방송이면 나와 있거든요. 오늘 논자 들어가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남길 수 있고요. 신청곡 사연 남길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장 최근에 오늘 논자 방송에 댓글 남겨주셔도 하나하나 찾아서 성심성의껏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차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9월 한달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가올 10월 해피해피하게 받으시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곡으로요. 박진영입니다. 글루브백 피처링 개코 노래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우였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의 우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행복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제가 첫 번째 방송한 걸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제 목소리가 방송이 된다니. 근데 실수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좀 부끄럽지만 앞으로는 더 잘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왔어요. 날이 시원해지니까 밖에 막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피크닉도 가고 이런저런 축제들도 구경을 가고 싶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은 날씨와 계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절 속에서 우리가 보내는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사계절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고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계절마다 그 계절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으니까요. 또그 계절에만 할수 있는 것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그럼 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봄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봄 하면 새로운 시작? 아니면 설레임? 따뜻함 등등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 봄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3월은 저에게 의미가 있는 달이에요. 특별히 뭘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밌게 행복하게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요번 생일은 조금 더 특별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 있던 아기 강아지를 데려와서 같이 살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사람 손도 안 타고 쳐다만 봐도 애가 막 물려고 하고 경계가 너무 심했는데 저희 집에 와서는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요. 엄청 애교도 많아지고 아주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집에는 원래 아기 고양이도 같이 살았었는데요. 그 고양이랑도 부대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모습과 너무 달라져서 아주 뿌듯해요. 여러분은 봄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올해 봄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봄이 오면 꼭 챙겨 듣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는 듣기만 해도 정말 너무 설레요.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K-Will의 러브 블라썸입니다.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나요? 케이윌의 러브블러썸 어떠세요? 저는 이 노래가 봄의 설렘과 기대감, 그리고 꽃과 사랑 이야기까지 봄의 감성을 모두 담아둔 것 같아서 들을 때마다 설레고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또 제가 옛날에 인피니트를 좋아했었어요. 이 뮤직비디오에는 인피니트 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듣는 것도 좋지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듣는 걸 더 좋아해요. 시스타 다솜 언니랑 같이 나오는데 진짜 귀여워요, 둘이. 사실 저는 아직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들으면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없던 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남자친구를 사귄다면 벚꽃축제를 가서 이 노래를 같이 들으면서 걷고 싶네요. 남자친구가 생기면 해보고 싶은 걸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꽃구경은 꼭 갈 거예요. 언젠가 올 제 생일엔 남자친구와 함께 꽃구경을 하고 있으면 참 좋겠네요. 또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래가 있죠? 버스커버스커 1집에 들어있는 벚꽃 엔딩입니다. 저는 이 앨범이 너무 좋아서 LP까지 샀었어요. 그런데 벚꽃 엔딩은 너무 유명하니까 다른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이 앨범에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봄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기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또 처음이라는 단어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노래 제목을 듣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그 추억에 잠겨 이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마냥 설레는 노래는 아니죠? 그래도 저는 봄이 오면 이 앨범 전체를 돌려가면서 들어요. 가사는 슬프지만 이 노래도 굉장히 아끼는 노래입니다. 다음으로 여름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모든 계절이 좋다고 했지만 제가 준비한 원고를 보니 저는 여름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름 하면 햇빛도 따뜻하고 수박도 먹을 수 있고 물놀이도 하러 가고 에어컨을 틀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또 여름 밤거리를 산책하는 것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능수화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여름이면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주황색 꽃말이에요. 이 꽃은 예쁘긴 한데 좀 슬픈 사연이 있어요. 소아라는 궁녀가 있었는데 임금님을 오매불망 기다렸대요. 그리워하다가 죽게 되었는데 내일이라도 임금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담장 밑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대요. 그리고 그 담장을 따라 자라난 꽃이 바로 이 꽃, 능소아랍니다. 이 꽃의 꽃말은 명예, 영광, 자존심, 기다림, 그리움입니다. 이 꽃의 한자 뜻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입니다. 올해 여름에도 이 꽃을 많이 봤어요. 이꽃 덕분에 여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이면 못해도 한번 이상은 바다를 꼭 보러 가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 정말 듣기 좋은 노래 하나 추천드릴게요. NCT 위시의 셀프입니다.

0: 오케이.
1: NCT의 Surf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어떠세요? 이 노래 어떠세요? 여름에 바닷가에서 듣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전 실제로 바다에 가면 이 노래를 꼭꼭 챙겨 듣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제가 여름에 자주 듣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는 인피니트 내꺼하자 앨범 아시죠?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래인데 인피니트 성규의 솔로곡이에요. 이 노래가 진짜 너무 좋은데 추천해주고 싶었어요. 모두가 이 노래를 알면 좋겠습니다. 성규의 비코즈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 노래 어떠세요? 여름에 듣기 정말 좋지 않나요? 이 노래가 나온 게 2011년인데 전 지금까지도 여름만 되면 듣고 있어요.

이선희님의 여우비라는 노래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다른 노래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샤랄라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정말 미나 언니만 소화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미나 언니가 직접 부르거든요. 근데 목소리도 너무 예쁘고 좋아요. 신미나의 샤랄라 들어보겠습니다.

이 노래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드라마의 미나 언니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까지도 언니가 제 추금이에요. 이 드라마 대웅이랑 미호의 사랑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미나 언니가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은 한번 봐보세요. 이런 드라마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엽거든요. 또 다음 드라마는 커피 프린스 1호점입니다. 이 드라마는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그 여름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정말 좋아하는데요. 의도치 않게 남장을 하게 된 은찬이랑 한결이의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근데 한결이랑 은찬이가 진짜 박 터지게 싸우니까, 그래도 재밌어요.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여기에 한유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분도 제 추금이에요. 제 나이가 지금 27살인데 전이 정도 되면 제가 그 언니처럼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이 넘으면 그런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커피 프린스 1호점 OST 중 하나인 더 멜로디의 폴리라는 곡입니다. 여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길을 걸으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세계관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고 좋아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여름에는 이런 통통 튀는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여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장마잖아요. 저는 비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빗소리를 들으며 잠에 드는 것도 좋고, 비를 맞으며 걸어 다니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면 항상 장화를 신고 우산을 챙겨 나가서 거리를 걷곤 합니다. 비 맞으면서 걸을 때 듣기 좋은 노래 몇 곡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들려드릴 노래는 정말 상큼하고 좋아요. 헤이의 주땜무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으면서 걸어가면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입니다.

여름 노래 추천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을 말고 겨울을 먼저 얘기해 볼 건데요. 여러분에게 겨울이라는 이미지는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인이 되고부터 지금까지 연말은 저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겼어서 슬픈 계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겨울에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나 감정들을 사랑합니다. 길거리 붕어빵이나 겨울의 냄새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고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도요. 순대도요. 그리고 저는 겨울만 되면 방어의 소주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펑펑 내리는 눈도 좋고요. 겨울이 되기 한참 전부터 겨울 노래를 들으면서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노래는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LP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아마 이게 유전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도 모으셨거든요. 겨울에는 핫초코를 한잔 마시며 그 LP를 듣는 게 저의 낙입니다. 웸의 라스트 크리스마스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겨울 냄새가 많이 나는 노래예요. 빨리 겨울이 와서 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네요. 또 겨울이 되면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돌려보는데요. 삼순이 언니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커플의 미래는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둘이 평생 싸울 것 같거든요. 그래도 겨울이 되면 생각나는 드라마니까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겨울에 이걸 보냐면 아무래도 첫 장면이 그 크리스마스쯤이라 그런 것 같아요. 다음에 들려드릴 노래는 이 드라마 OST인 클래식화의 She is인데요.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온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라는 말 아시죠? 저는 이 문장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요. 수많은 우연들이 반복돼 지금의 제가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천고마비라는 말 아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저는 말이 된것 같아요. 가을엔 제가 입맛이 많이 돌아요. 추석 때문인지 뭔지는 몰라도 벌써 4kg가 쪘습니다. 다시 또 빼야 돼요. 요즘에 자꾸 식욕이 돋네요. 얼마 전에 부모님이랑 대하철이라길래 바다를 보면서 대하구이를 먹을 수 있는 곳에 다녀왔어요.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제철 음식은 꼭꼭 챙겨 먹자고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입니다. 이 LP도 가지고 있어요. 공개되지 않은 추가 버전까지 LP엔 들어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노래 잘 들으셨나요? 이제 완전한 가을 날씨잖아요. 밤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는 거 어떠실까요? 가을은 아주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진하게 음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7살의 가을을 알차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며 라디오를 마치겠습니다. 이 노래는 Wave to Earth의 Seasons라는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지금 이 시기에 자주 듣습니다. 날이 쌀쌀해지고 괜히 센치해지는 가을. 환절기에 듣기 딱 좋은 노래입니다. 다음 방송까지 남은 한달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눈 스치고 가기만 해도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 있다. 손끝만 스치고 지나도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이 있다. 10월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달이다. 가을 햇살처럼 다정하고 가을바람처럼 서늘한 눈빛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10월이다. 나태주 시인의 시로 문을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테라스 여울 윤인순입니다. 요즘은 옷차림에 정답은 없죠. 그런데도 우린 가끔 남의 옷차림을 먼저 보게 됩니다. 아직도 반팔을 입었네. 벌써 재킷을 입었네. 그러다 정작 내 옷을 입을 때도 남을 의식하게 되죠. 반팔을 입어도 되나? 이건 너무 계절을 앞서가는 건가? 하지만 누군가는 아직 여름이고 누군가에겐 벌써 가을입니다. 옷은 계절이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입는 거니까요. 옷차림은 대담해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을이면 문득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을날 오후 테라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바로 이 순간이 말이죠. 돌아보면 우리 삶을 채워온 것은 커다란 성공이나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주던 다정한 손길,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들어주던 스스럼 없는 눈빛, 그리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내 곁을 지켜주던 소중한 사람들의 존재였죠. 나뭇잎이 저울로 붉어질 수 없듯 우리 삶도 누군가가 나누어준 따스한 온기와 사랑 덕분에 이렇게 고운 색으로 익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이토록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모두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인연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과 함께 가는 10월의 첫 길목. 오늘만큼은 내 가슴 속에 등불처럼 켜져 있는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나지막히 고백해 봅니다. 내 삶에 와줘서, 그리고 내 곁에 있어줘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절이 주는 선물 같은 감사의 온기를 가득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채널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하는 정다운 테라스, 진행자 여울 윤인순입니다. 오늘의 첫 마음을 열어줄 첫 번째 곡은 뉴에이지 피아노의 거장 조지 위스턴의 피아노 연주곡 Thanksgiving입니다. 감사라는 곡 이름처럼 깊어가는 가을날 나의 삶을 따뜻하게 채워준 고마운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맑고 아늑한 피아노 선율이죠. 이어서 들으실 곡은 연주그룹 시크릿 가든의 연주곡입니다. 가슴을 가만히 두드리는 아련한 바이올린 선율이 가을 테라스의 낭만을 깊게
더해줍니다. 연주곡 들어보시죠.

두 연주곡 이어서 들어보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조지 윈스턴의 Thanksgiving은 그의 명반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제목 그대로 가을 들녘의 풍성한 결실과 내 삶을 다정하게 채워준 고마운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맑은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에 담아낸 명곡입니다. 이어진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은 가슴을 쓸어내리듯 아련하게 울리는 바이올린 선율이 깊어가는 10월의 풍경과 어우러져 한층 더 기분 좋은 여운을 남겨줬습니다. 연주곡이 전해준 깊은 감사의 여운에 이어 이번에는 10월의 테라스를 보다 환하고 따뜻하게 물들여줄 다정한 팝송과 샹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1970년대를 매료시킨 남매 듀오 카펜터스의 대표곡인 Close to You. 당신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모여 꿈을 완성했다는 동화 같은 가사처럼 내 삶에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를 향한 다정한 고백이 담겨 있죠. 카렌 카펜터의 포근한 음색으로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프랑스 샹송의 거장 조 다생의 대표곡 오 샹젤리제입니다. 거리를 거닐다 만난 인연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듯 10월의 오후를 경쾌하고 따스하게 밝혀주는 선물 같은 곡입니다.

버트바카락이 작곡하고 남매 듀오 카펜터스가 불러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아날로그 팝의 명곡이죠. 당신이 태어난 날 천사들이 모여 당신의 머릿결에 달빛을 담아냈다는 동화 같은 가사처럼 내 삶에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이 그대로 느껴지는 곡입니다. 카렌 카펜터 특유의 맑고 포근한 중저음 보컬이 가을 햇살처럼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을 나지막히 다독여 주었기를 바랍니다. 카펜터스는 오빠 리처드 카펜터와 여동생 카렌 카펜터로 구성된 미국 출신의 남매 듀오입니다. 완벽한 음악적 파트너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뒤에는 안타까운 비극도 함께했습니다. 완벽주의와 중압감으로 쉴 틈 없는 투어 일정과 미디어의 과도한 관심 속에서 카렌 카펜터는 외모와 체중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거식증이라는 질환이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 카렌은 오랜 시간 거식증으로 투병했습니다. 결국 카렌은 1983년 만 32세라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거식증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카렌이 세상을 떠나면서 듀오는 활동을 마감했지만 가을 햇살처럼 부드럽고 다정한 카렌 카펜터의 목소리는 지금도 가을날 라디오에서 그리고 지친 이들의 마음속에서 변함없이 피어나 세상을 다정하게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조다생의 샹젤리제는 들으시는 내내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가볍게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매력적인 샹송이었죠. 본래 이 곡은 1968년 영국 록밴드의 노래를 프랑스어로 재해석해 조대상이 부르면서 대히트를 친 곡인데요. 샹젤리제 거리에는 낮이든 밤이든 해가 뜨든 비가 오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다며 거리를 거닐다 우연히 만난 낯선 이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친구가 되는 소소하고도 특별한 행복을 노래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도 소중한 이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눌 때 비로소 장밋빛으로 물드는 것처럼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이 10월의 테라스를 찾아주신 여러분의 마음에 작지만 큰 기쁨과 안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맑은 연주곡과 따스한 팝, 샹송으로 마음을 채우고 나니 문득 가을바람 속에서 가만히 불러보고 싶은 고마운 이름들이 떠오릅니다. 이 깊어진 계절의 길목에서 가슴 속에 등불 하나를 밝혀주는 시 한 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서정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축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봄부터 우짖던 소척새의 울음소리. 먹구름 속에서 쿵쾅대던 천둥. 그리고 간밤의 차가운 서리까지 한 송이 국화꽃이 샛노란 꽃잎을 피워내기에 거쳐야 했던 그 아득한 시간과 시련의 궤적을 덤덤하게 되짚어보게 만드는 시입니다. 시인은 그 수많은 풍파를 견디고 마침내 피어난 국화꽃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젊은 날의 격정과 슬픔, 그리움을 다 지나보내고 비로소 세상과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감싸 안을 수 있게 된 삶의 완숙함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도 그리고 내 곁을 따스하게 지켜준 소중한 인연들도 이와 참 닮아 있습니다. 거친 풍우와 차가운 서리를 홀로 견뎌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었기에 오늘이라는 고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빛나던 날들 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겹던 순간까지 함께 해주며 마침내 아름다운 국화꽃처럼 내 삶을 완성해준 내 곁에 고마운 이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함을 전하게 되는 가을의 오후입니다. 시인이 전해준 가슴 시린 그리움의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문득 내 곁에 서 있어 준 다정한 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집니다. 서로의 삶에 다다르는 길은 멀고 험할지라도 그 길 위에서 나눠 가진 온기 덕분에 우리는 이 가을을 외롭지 않게 건너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가 남겨준 깊은 여운에 이어 들으실 음악은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는 고마운 존재를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명곡이죠. 바로 You are my sunshine입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네킹콜이 부르는 감미로운 명곡 러브입니다. 내 삶에 찾아와준 소중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고백을 전하듯 다정한 선율로 연이어 들려드립니다.

정겨운 명곡으로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You Are My Sunshine은 먹구름이 가득한 날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당신은 나의 단 하나뿐인 햇살이라는 다정한 가사처럼 생각만 해도 마음이 환해지는 고마운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곡이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마음을 다독여주는 힘이 있는 노래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네킹콜의 러브는 스펠링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사랑을 풀어낸 참 낭만적인 재즈 클래식인데요. 네킹콜 특유의 꿀처럼 부드러운 목소리와 감미로운 스윙 리듬이 가을 테라스를 한층 더 기분 좋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내 삶에 태양처럼 맑은 온기를 전해주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인연들에게 전하는 다정한 마음이 오늘 들려드린 두 곡의 선율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의 막 가슴 속에도 따스하게 닿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밝혀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다정한 안부를 전해본 이 시간. 이어서 들으실 곡은 클래식 기타리스트 안영수의 연주로 들어보는 등대지기입니다. 깜깜한 밤바다를 묵묵히 밝히는 등대처럼 내 삶을 다정하게 지켜준 소중한 이들을 떠올리게 하는 투명하고 아늑한 기타 선율이지요. 이어 들으실 곡은 이 계절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가을의 대명사 같은 노래입니다. 김민기가 부르는 가을 편지입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주세요 라는 가사처럼 바람이 서늘해지는 가을날 누군가에게 마음 담은 편지 한 장을 띄우고 싶어지게 만드는 담담하고 깊은 울림의 노래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안영수의 클래식 기타 연주 등대지기와 김민기의 가을 편지 두 곡 연속해서 들으셨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연주는 줄을 튕길 때마다 아련한 여운을 남기는 클래식 기타 특유의 울림이 테라스의 오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연주였습니다. 이어진 김민기의 가을 편지는 고은 시인의 아름다운 시에 멜로디를 붙인 곡으로 김민기 특유의 담백하고 묵직한 보컬이 가을날 마음 한구석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는데요. 낙엽이 떨어지는 길목에서 내 삶을 채워준 고마운 이들에게 못다한 마음을 편지로 써내려가는 깊은 감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오늘 다정한 테라스는 내 삶에 와준 소중한 인연들과 그 감사한 마음들을 음악과 시로 짚어보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눈 조지 윈스턴의 피아노 선율부터 방금 들으신 가을 편지까지 오늘 함께 나눈 다정한 온기가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가을과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김민기의 가을 편지가 전해준 깊은 울림 뒤에 마음을 가만히 보듬어주는 시 한 편을 올려놓아 봅니다. 류시와 시인의 가을 유서입니다.

가을 유서 류시화. 가을엔 유서를 쓰리라. 낙엽되어버린 내 시장 노트 위에 마지막 눈 감은 새의 흰 눈꺼풀 위에 혼이 빠져나간 곤충의 껍질 위에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차가운 물고기의 내장과 갑자기 쌀쌀해진 애인의 목소리 위에 하룻밤새 하얗게 돌아서버린 양치 식물 위에 나 유서를 쓰리라. 파종된 채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몇 개의 둥근 씨앗들과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바닷개의 고독한 시체 위에 앞니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이마 위에 가을엔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가장 먼 곳에서 상처처럼 떨어지는 별똥별과 내 허약한 배에 못을 박듯이 내리는 가을비와 가난한 자가 먹다 남긴 빵 껍질 위에 지켜지지 못한 채 낯선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의 약속 위에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가을이 오면 내 애인은 내 시에 등장하는 곤충과 나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큰 곰 별자리에 둘러싸여 내 유서를 소리내어 읽으리라. 가을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저마다 그리운 풍경 혹은 그리운 사람을 향해 달려가곤 하죠. 오늘 방송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시인 정지용의 아름다운 시에 멜로디를 붙인 명곡 향수입니다. 특히 오늘 들려드릴 버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대표 부부 김소연, 손준호님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따뜻한 화음이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차마 잊혀지지 않는 그리움을 한층 더 깊고 뭉클하게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채널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린 다정한 테라스를 진행한 여울 윤인순이었습니다. 이 코너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0: 저 아이 내 것이다.
1: 다시는 절 내 것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0: 하면 내 사람이라 부를까?

0: 너 다신 내 눈앞에 뜨지 마.
1: 살고 싶은 게 죄야? 다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그래?

스포츠 전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전북을 진행하고 있는 신복철 캐스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FM 93.5MHz로 방송되고 있고요. 유튜브 방송도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좋아요 꼭 터치해 주세요. 우리의 고유 명절인 추석, 이제 잘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모여서 조상께 제사도 지내시고 또 산소도 다녀오셨는지요? 형제끼리 간만에 좋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9월이 우리 곁을 떠나면서 또 며칠이 지나면은 10월이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좋은 일만 여러분 곁에 꼭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에서는요, 첫 번째 소식으로 전북 특별자치도 농구협회 김동현 회장을 모시고 한해 농구협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는 지난주에 열린 기아 타이거즈 두 경기와 신인 드래프트 결과 그리고 아시안 게임 야구 결승 내용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고고 스포츠 전북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전북 특별자치도 경기 단체 중에서 농구협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현 회장님 모셨는데 매우 젊으신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1: 아,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예, 예.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체격이 아주 키도 크시고 어깨도 딱 벌어주시고 그래서 야, 이 농구협회 회장님은 다 저렇게 좋으신가? 어떠세요, 기분이?
1: 아, 예. 먼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네.
1: 제가 농구를 좀 좋아하고 네.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체격이 그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면 그 스포츠를 따라가듯이 그렇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렇죠. 농구하는 체격이 좀 갖춰진 것 같습니다.
0: 아, 네.
1: 그 뭐 사실 농구가 신체 조건도 중요하지만 체력이나 정신력 그리고 네.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스포츠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체격을 보니까 농구 포지션 중에서 파워포드 현주엽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회장님을 우리가 이제 사전에 만나봤잖아요.
1: 예, 예.
0: 그런 일들이 없었나요? 현주엽 같지 않다고.
1: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고요. 네. 우리 캐스터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 네. 제가 이제 정식 경기에서는 파워포워드를 제가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지금은 좀 많이 하진 않지만 네. 예전에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0: 네.
1: 사실 어릴 때는 이제 프로농구 선수도 꿈을 꾸면서 뭐 현주엽이나 현주엽 선수나 뭐 찰스 바클리 이러한 선수들을 보면서 저도 농구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이제 협회를 운영할 때도 단순히 뭐 좋은 선수를 만들기보다는 어린 선수들이 농구를 즐기면서 네. 기본기를 갖추고 좋은 인성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제 네.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0: 제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오니까 저희 모교에 농구팀이 있더라고요. 교문에 딱 들어가니까 유니폼을 입고 네. 농구 러닝 슛, 패스 막 슈팅하는 모습 보고 너무 좋았어요.
1: 남중 나오셨어요?
0: 아니요, 전주북중이.
1: 아, 북중이 예전에.
0: 예, 북중이 옛날에 농구가
1: 예,
0: 있었어요.
1: 예,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때 그래서 제가 부모님 몰래 1학년 2학기 때 농구 선수로 지원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한 6개월 다니다가 어머니한테 발각이 돼 가지고 농구 그걸로 그냥 아웃 하고 농구를 못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시는 순간에 아 젊으시고 체격도 있고 그래서 농구와 인연이 좀 있으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네. 했습니다. 협회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농구협회 회장을 맡으셨는지요?
1: 제가 작년 25년이죠. 25년 1월에 제 통합 3대 네. 농구협회장에 당선이 되고
0: 네.
1: 제가 취임을 시작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개인적인 뭐 명예나 타이틀보다는 뭐 전라북도 농구 발전에 조금 한번 봉사하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로 해서 네. 지금까지 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년 한 9개월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농구 협회 회장님으로서.
1: 제가 농구 협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네. 원래는 사실은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단계를 거치셨네요. 전주시 예, 이제, 농구협회 회장을 하시고.
1: 예, 예, 뭐 6년 전에는 전주시 농구협회장을 하고 이제 작년에 해가 바뀌면서
0: 네.
1: 다시 선거를 해서 제가 네. 당선이 됐는데
0: 네.
1: 시에서 했을 때랑 도에서 도 농구협회장 하는 거는 역할 자체가 좀 많이 달랐습니다.
0: 그렇죠.
1: 예, 도는 조금 더 방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반 사항들이나 그러한 좀 환경이 많이 달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1년 9개월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이제 배이기 시작했고 또 많은 농구인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을 텐데 협회 구성은 그러면 어떻게 잘 어떻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는지요? 어떤 조직?
1: 저희 농구협회는 크게 전문 체육과 그리고 생활 체육 그리고 각 시군 협회들이
0: 네.
1: 함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세 가지 정도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학교 운동부를 중심으로 한 엘리트 체육,
0: 네.
1: 그 다음에 성인이나 동호회를 통한 그리고 클럽 활동할 수 있는 사회인 팀들, 그리고 네. 요즘에는 3대3 그러한 3x3라는 그 농구 그러한 팀들도 다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불어서 각 시군에 농구인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농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러한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체육이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을 운영하는 협회가 각각 있었다가 통합이 됐잖아요.
1: 네네.
0: 그러면서 그 규모가 좀 뭐라 볼까요? 방대해졌다고 할까요? 크게 변했는데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는 데는?
1: 전문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지가 지금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예, 10년 네. 차고 네네. 10년이면은 좀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고요.
0: 네.
1: 그러한 협회 운영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체육과 네. 생활체육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게 사실은 우리 뭐 대한체육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고요.
0: 네.
1: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저희 농구 대표팀들이 금메달을 획득하는데
0: 그렇죠.
1: 이러한 것들도 역할을 했다고 저는 큰 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 선수가 10년 전부에 가령 통폐합이 돼서 그런 분위기가 끌고 갔다면 그 선수들이 그때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그 운영체제에서 그 적응하고 있는 성장하는 그런 선수였지 않나 생각이 돼요.
1: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 뭐 엘리트 체육 선수들이 예전에는 엘리트 부에만 있었고 뭐 사회인 뭐 스포츠 클럽 선수들은 스포츠 클럽만 있었는데
0: 네.
1: 이게 공존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됐기 때문에
0: 네.
1: 농구하는 인원도 더 늘어났고 조금 더 자율적인 인재 발굴이 자연스럽게 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0: 그 사무국장 전북 농구협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일선의 코치 아닙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이 코치님.
1: 예, 예. 이병영 예, 사무국장.
0: 네, 네. 그분이 이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는 그 순수한 동네 농구하고 있는 선수들을 동네 아는 그 어린이들 또는
1: 예, 예.
0: 청년들을
1: 학생들, 예.
0: 학생들을 관심 있게 본답니다.
1: 거기
0: 인재가 있는지.
1: 맞습니다. 이게 농구도 예전 같이 인기가 네. 높은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0: 네, 네.
1: 이제 학생 수급이나 이 전문 체육으로 갈 수 있는 인력이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답을 찾자. 아마 이병영 사무국장이 그러한 의미에서
0: 네네.
1: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그래서 이병영 코치 감독하실 때 그 남중에서도 운영 저 코치 감독하시고 초등학교 때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그 발굴해내는 그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주 뛰어난 지도자고요. 지금은 제가 협회에서 같이 일하면서
0: 네.
1: 저 때문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원고를 진문지를 25가지인가를 줬더니 뭐 리포트를 써야 되냐고. 아무튼 준비를 참 잘하시는 사무국장인데요. 그분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봐서 제가 압니다.
1: 예.
0: 자, 그런데 이제 그 올해 전북 농구협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1: 올해는 이제 제가 취임하면서 올해 이제 두 번째 되는 해인데요.
0: 네.
1: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0: 네.
1: 협회에 할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0: 아.
1: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해보려고 도전을 했고
0: 네.
1: 사실은 뭐 많은 체육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농구가 도민체전을 출전을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0: 아, 도민체전에.
1: 예, 예.
0: 그래서 종목이 없었던 건가요?
1: 종목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민체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0: 네.
1: 다른 지역에 있는 시군 단위에 있는 농구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서 협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0: 어허.
1: 그래서 이제 그러한 8개 지역에 협회 등록을 할 경우에는 도체육회에서 도민체전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0: 종목을 이제 집어넣는군요.
1: 예, 그래서 네. 올해 도민체전의 시범 종목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0: 네.
1: 일단 그 목표를 하나 이뤘고
0: 네.
1: 그리고 작년에 기전여고 농구부가 사실은 거의 해체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기전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타 지역으로 학생들이 유출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0: 네.
1: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창단해서 한번 더 기전여고 명문 기전여고를 살려보자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0: 네.
1: 올해 기전여고가 전국체전에 올해부터 출전을 합니다.
0: 어허, 다행입니다.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는 제가 이뤘다고 보고 그 과정 속에서 학교와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0: 네.
1: 기전여고 농구부가 다시 부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전 대학교에 야구팀이 있거든요.
1: 예,
0: 축구팀도
1: 예.
0: 있고 축구팀도 있고 야구팀도 있고 예. 알고 있거든요. 그 감독님이 저희 방송 나와서 인터뷰한 일이 있어서 가지고 뭐 총장님이 적극적인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농구 뛰서 기전이 같은 재단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기전 대학교, 기전 여고 같은 재단이 아니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 같은 저도 같은 재단인 것 같은데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0: 아무튼 예. 그 이사장님이 관심이 굉장히 스포츠에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1: 많이 내가 도와주셨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올해 그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전문 체육 경기력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좀 설명해 주시죠.
1: 전문 체육이라고 하면은 이제 엘리트 체육을 말하는데요. 그렇죠. 엘리트 체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 팀, 특히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네. 그러한 그 전문 체육을 말하는 거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쪽에서는 선수 수급, 선수 수급이나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네네. 과제 속에서 지금 도체육회나 교육청 산하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뭐 네. 도체육회에서 하는 꿈나무 선발 대회라든가 네네.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뭐냐 경기력 강화에 도움되는 많은 장비 지원이나 훈련비 지원 네네.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가 그러한 대외 협력 이러한 부분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을 잘한다고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극적인 훈련비 지원 그리고 그렇죠.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참여해서 네. 거기에서 인재들을 육성하는 네.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체육회는 또는 각 경기단체는 소년체전,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이게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1: 네, 그렇죠.
0: 지난 5월에 이제 소년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운영을 어떻게 하셨는지 또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 예, 저희 그 체전 같은 소년체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었습니다. 네네네. 부산에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었고요. 네. 남중부에 특히 이제 성적을 좀 좋은 성적을 냈던 게 남중부, 즉 전주 남중이 네.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준결승에서는 전주 남중이 인천 안암중에 69대 59로 이기고 결승을 진출했는데요. 네. 결승에서는 서울에 있는 용산중을 만나서
0: 명문이죠. 예, 농구의 뭐 명문.
1: 저희
0: 용산중.
1: 남중도 잘하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조금 뭐 그날 좀 컨디션들이 안 좋아서 그런지 뭐 아쉽게 은메달을 땄습니다.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로 명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네, 남중이 농구를 잘하게 되면은 전주고등학교가 혜택을 받고 또 남중이 잘하려면 전주 송촌초등학교가 잘해야 되고 네네. 그런 인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어린이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발굴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요. 또 맞습니다. 지원도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1: 예,
0: 자 이제 10월 전국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떻게 대표선수 선발은 다 끝났겠고 지원은 충분히 하고 계시는지요?
1: 예, 뭐 저희도 뭐 부족하지만 열심히 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는 네. 특별하게 제주도에서
0: 그렇죠,
1: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열립니다. 네. 그래서 농구로 남고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주고등학교, 네. 여고부는 기전여고,
0: 네.
1: 그리고 대학부는 우석대,
0: 네, 네.
1: 그리고 일반부에는 3대3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는 3대3 전북팀이 출전하게 됩니다. 4개 팀이 이렇게 출전하고요.
0: 네.
1: 전국체전은 이제 학교 이름도 중요하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0: 그렇죠.
1: 그러한 대회인 만큼 선수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3대3 농구 얘기하죠. 며칠 전에 어제 그제인가요? 아직 아무튼 남자 우리 대표 선수가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처음이죠. 우승은 제가 알기로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1: 저번 지난 대회 때는 은메달을 땄었고요.
0: 네,
1: 이제 이번에 금메달 처음 땄습니다.
0: 아, 스피드하고 그 장신 중국 선수라고나 중동에 있는 선수라고 붙는데 네. 하나도 밀리지 않고 스피드로 이기는 모습을 봤는데 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1: 저도 이제 3대3 농구가 이제 네. 막 좀 정식 규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를 주고 패스를 바꾼 게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원패스를 했었는데
0: 그렇죠.
1: 지금 이제 그런 규정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에 들어가서 떨어지면 그 공을 바로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0: 네.
1: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고 박진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보셔서 알지만 그 나무 후루링에서 하는 그런 코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외 화려한 조명들과 그리고 그 야외 코트에서 하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주변 환경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아주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굉장히 스피드가 있어야만이 예, 그 게임을 소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1: 그리고 이제 정식 농구에서는 2점하고 3점인데 거기에서는 1점하고 2점이에요.
0: 그렇군요.
1: 2점 슛이 1점, 3점 슛이 2점. 그래서 3점을 공격적으로 하는 팀들이 우승을 많이 하고
0: 그렇죠.
1: 시간은 10분이지만 우리 팀이 만약에 21점을 먼저 넣으면 경기는 끝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0: 21점 내기
1: 그래서 예, 그래서 박진감 넘치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기존의 농구보다는 화려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농구보다도 더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면서 시간을 짧게 하고 득점으로 끝나니까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그 분위기가 맞는 거예요.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
1: 맞습니다.
0: 농구보다.
1: 예,
0: 그래서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아까 회장님께서 이제 일반 팀을 만들어서 이번 체전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때요? 그 만들기는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팀 구성하시기에.
1: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저희가 육성을 하고
0: 네네.
1: 대표팀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0: 네네.
1: 운영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선수들을 이렇게 모집하는 데는
0: 네.
1: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또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0: 네.
1: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러한 지원을 만들고 이제 이러한 팀들을 이끌고 가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3대3 농구대회에서 이제 우리 남자팀이 우승, 여성팀은 동메달, 그다음에 농구 경기는 남녀 다 아시아 재패.
1: 예,
0: 아주 뭐 농구 대한농구협회 경사났어요. 경사. 자, 이제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소년들의 그 생활체육 농구 저변 확대가 매우 중요한데요. 유소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요?
1: 이게 저희 농구협회에서 앞으로 직면하는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농구를 잘하는 학생을 한두 명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학생들이 농구를 체험하고 그러한 농구의 인원수들, 그 농구하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있어서
0: 네.
1: 유소년 스포츠 클럽이나 학교 체육 스포츠 클럽 그리고 지역의 체육 시설이나 생활 체육 동호인들을 연계를 해서 농구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을 하자라고
0: 네.
1: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엘리트 체육이 이제 학교 체육에서 클럽 활동으로 클럽 체육으로 변하고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야구를 보니까 팀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농구협회도 좀 그것을 빨리 하는 방법도 없잖아. 좋은 방법 네.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0: 네.
1: 특히 스포츠클럽 전환이 필요한 연령대가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죠.
1: 초등학생들은
0: 그렇죠. 네.
1: 부모님들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인데
0: 네.
1: 사실 학교 체육으로 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기에는
0: 네.
1: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0: 네.
1: 여자 초등. 초등은 상당히 그 선수층이 좀 빈약한데요.
0: 그렇죠.
1: 그러한 이유로 스포츠 클럽 전환을 해서
0: 네.
1: 조금 더 많은 인원들이 농구에 접하고 거기에서 선수 인재나 이런 선수들을 발굴을 해서 농구 인원의 저변 확대를 꼭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김두견 회장님께서 이제 시간을 내주셔서 나오셨는데 개인적인 거 한두 가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지요?
1: 저는 지금 그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0: 네.
1: 체육학과에 지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 선생님을 하고 싶거나 체육 지도자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냐 체육 뭐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체육회 조직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저희가 고등학교 때 지도를 해서 실기
0: 네.
1: 지도를 해서
0: 네. 네.
1: 체육학과, 체육학과에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 참 특이하네요.
1: 예, 미술이나 음대처럼 저희도 그런.
0: 전 체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1: 예.
0: 회장님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체육도 그런 데가 있냐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체육 대학 입시 학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 주시는지요?
1: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서 보는 실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캐스터님 어렸을 때 하셨던 체력장 같은 거.
0: 있죠.
1: 예, 예, 예. 그러한 뭐 예. 제자리 멀리 뛰기, 그렇죠. 그다음에 공 던지기, 턱걸이. 100m 달리기, 턱걸이. 뭐 그거와 더불어서 뭐 농구, 축구, 배구, 뭐 야구 모든 종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네. 모든 종목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0: 그만큼 전문 지도자들이 이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야 되겠네요. 네, 네, 직원이 맞습니다. 많으시겠네요.
1: 직원들은 이제 제자들로 거의 다 구성돼 있어서요. 네, 서로 네. 이게 가르치고 졸업을 하면 또 저의 뭐냐 학원에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인력 문제는 자연스럽게 또 해결될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0: 체육대학 입시 학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현재 농구 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남녀 초등학교의 근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1: 남녀 초등학교는 전주하고 지금 군산에 네. 나눠져 있고요. 네. 전주에는 송천초 남자학교 그리고 서일초 여자학교 그리고 군산에는 서해초라는 남자 운동부가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뭐 열심히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팀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서 네.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네.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송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남중의 그 젖줄이라고 할까요? 예, 거기서부터 예. 이제 성장을 해서 진학을 맞습니다. 하고 서해초등학교도

0: 군산중학교가 조금 농구가 좋은 뉴스가 안 나와요. 성적 뭐 재패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게.
1: 거기도 사실은 이제 협회 군산시 농구협회 차원에서
0: 네.
1: 많은 지원들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요.
0: 네.
1: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0: 네.
1: 사실 협회가 할수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군산 같은 경우에도
0: 네.
1: 농구협회장이 바뀌면서
0: 네.
1: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시간적으로 조금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초등부에서는 이번에 전국체전 소년체전은 전국 소년체전은 군산에 있는 서해초가 출전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0: 네, 네,
1: 앞으로 좀 좋은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등부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보다도 그 실력이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전주고등학교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고등부는 근황이 어떻습니까?
1: 고등부는 고등부를 지도하고 있는 윤병아 코치라고
0: 네.
1: 프로농구 선수 출신이 전주고등학교
0: 네네.
1: 모교
0: 네네.
1: 출신이고
0: 네네. 네네.
1: 그 코치님의 지도하에 매년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남중 말씀하시는 건가요?
1: 전주고등학교.
0: 아, 전주고등학교. 네, 네, 네.
1: 지금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0: 네, 네, 네.
1: 그래서 전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전국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가 전국 체육대회에서 연속 3년 우승을 차지하는 등 대한민국의 농구 역사에 한 획을 그리고 있는데 그 좀 알고 계시면 몇 가지 소개 좀 해 주시죠.
1: 뭐 이 점은 워낙 뭐 회자가 된 그러한 사건이어가지고요.
0: 네.
1: 뭐 아마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전국체전에서 80회, 81회, 82회
0: 음흠.
1: 3연속 연속 금메달을 땄었고요.
0: 네.
1: 그때 주역이 아까 그 전주고등학교에 있는 윤병학 코치가 이때 이 주역 중에 한 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전주 남중에 있는 김학섭
0: 네.
1: 코치님도 여기에 주인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래서
0: 네.
1: 이러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많은 결과를 만들어낸 명문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이때부터 발판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도내 성인 클럽이 37개 팀, B 클럽이 18개 팀, 유소년 클럽이 10개 팀이나 있어요. 상당히 많은 건데 협회는 아무래도 협회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 저희 협회에서는 그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서
0: 네.
1: 이러한 클럽 팀의 그러한 농구를 하고 싶어하는 만족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이러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외로 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타도의 클럽 수, 그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의 클럽 수를 좀 한다면은 어떻게 비슷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많은가요?
1: 지금 그거는 이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0: 네.
1: 많은 지역은 좀 많이 있고요.
0: 네.
1: 또 없는 지역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클럽 활동 중에서 이제 3대 3 농구가 활성화가 돼서 이번 그 아시아를 제패하면서 좀 그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이 좀 많이 지원도 해주시고 관심도
1: 네, 뭐.
0: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그거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장소가 그 3대3 농구 장소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히 만들어지고 또 철거하고 네. 뭐 이렇게 행사에 따라서 그러는데 훈련장 장소가 아무래도 부족해서 그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는데도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접근성이나 이런 데가 좋은 장소가
0: 네.
1: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이러한 부분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0: 네.
1: 뭐 기관이나 그리고 타 뭐 체육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조해서 최대한
0: 네.
1: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농구협회 회장님으로서 나오셨는데 이제 도민과 농구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1: 예예. 전북 농구를 사랑해 주시는 도민과 많은 농구인들께 뭐 매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저희 농구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수와 지도자, 동호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0: 네.
1: 만들겠습니다.
0: 네네.
1: 어린 선수들이 꿈을 키우고 성인들은 생활 속에서 농구를 즐기며 전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전국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희 농구협회의 목표입니다.
0: 알겠습니다.
1: 앞으로 전북 농구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동임 회장님이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학원도 운영하시고 또 이 농구협회 일을

0: 하시면서 어떤 면에서 공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네네.
0: 기타에도 뭐 많은 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으로 기대를 하겠고요.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아무쪼록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전북특별자치도 농구협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좋은 성적이 나오면 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종종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네.

0: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듣고 계십니다. 유튜브 방송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튜브 열어보시면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부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터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저 들어가겠습니다.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네. 27년도 그러니까 2027 KBO 신인 드래프트가 마감을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이겼습니다.
1: 네. 본부장님 시간 되시죠?
0: 오늘 점심 그 난 잊어버리고 있었네. 지금 막 얘기를 하려고 얼굴을 보니까 아, 오늘 점심을 네. 어떻게 할까 했는데 잘 됐네. 저 직원님들도 다 가시라고. 근데요. 직원님 한 분 계세요. 네. 본부장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 드래프트에서 투수를 뽑느냐 네. 야수를 뽑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내기를 네. 했는데 저는 야수다. 그런데 네. 사실은 우리 감독님도 야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찍어버리는 바람에
1: 참 이번엔 좀 이례적이었죠.
0: 그렇죠. 네. 네네. 자, 그 우선 11명의 선수를 지명했는데 네. 결과는 어떻습니까?
1: 이번 기아 드래프트를 보면 네네. 김도영 이후까지 생각한 드래프였다 네. 이렇게 보고요. 특히 1라운드 전체 3순위에서 이호민 선수를 선택을 했죠.
0: 네.
1: 단순히 현재 전력이 아니라 네. 기아의 앞으로 5년, 10년까지 생각한 선택이라는 느낌이 네. 강하게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이제 역시 그 가장 눈에 띄는 선수가 투수보다도 그 1라운드에 뽑힌 이호민. 경남고등학교 학생인데 이 선수의 체격이나 그다음에 성적을 기록을 보면 탐을 안 낼 수가 없어요.
1: 그렇습니다. 네. 이호민 선수는 186cm에 94kg의 우타 거포 내야수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1루수를 하다가 올해부터 3루수로 전향을 했는데 네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장타력과 컨택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아시아 청소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 4번 타자로 뛰었거든요.
0: 네.
1: 7타점 네. 그리고 5득점을 기록하면서 우승의 기여를 크게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단순히 홈런만 기대하는 거포라기보다는 강하게 치면서 정확하게 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여기에는 이호민 선수를 뽑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1: 네네.
0: 김도영 선수가 지금까지 하는 기록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일본 야구나 메이저리그 쪽에서 손을 뻗을 것이다. 특히
1: 그렇죠. 네.
0: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 우승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젯밤에 이겨서. 네네네네. 그러면 김도영 선수는 군대가 면제가 된단 말이에요.
1: 그렇죠.
0: 그렇다면 외국에서 저는 이 뉴스 나가자마자 바로 오늘부터 연락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 네.
0: 그래서 기아는 이호민이라는 야수 내야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인데.
1: 그렇죠. 저도 그런 상당히 그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0: 네.
1: 기아가 앞으로 김도영을 유격수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3루에 새로운 경쟁자가 필요하게 되고
0: 네.
1: 그리고 김도영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0: 네, 네.
1: 기아 입장에서는 그 이후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0: 네, 네.
1: 그런 상황에서 이호민이라는 우타 거포 내야수를 데려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0: 네.
1: 물론 프로에서는 고교 때와 다른 야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0: 네.
1: 3루 수비 적응과 타격 적응이 관건이기도 합니다.
0: 네네. 근데 저 3라운드에서 노민혁 선수를 뽑았는데 이 선수는 또 청룡기에서 뭔 상을 받아도 오관왕입니까?
1: 네.
0: 아, 그렇게 선수 없어요?
1: 재밌는 선수죠. 네.
0: 아니,
1: 네.
0: 그렇게 선수가 없어요? 네. 야, 이렇게 몰빵을 했다 이거 아니에요.
1: 이 네. 선수가 청룡기에서 5개 부분을 석권을 했는데
0: 네.
1: 타격, 타점,
0: 네.
1: 그리고 득점, 네. 홈런, 도루까지
0: 네, 네.
1: 이 오관왕을 석권한 부분은
0: 네.
1: 참 쉽지 않은데
0: 그렇죠.
1: 예, 거기에 빠른 발까지 가지고 있어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이런 선수는 프로에 와서 한 포지션만 보는 게 아니라
0: 네.
1: 팀에서 필요한 자리를 찾아가는 멀티플레이로 키워볼 수 있다.
0: 네.
1: 이렇게 보면 되고요.
0: 네.
1: 유호민이 힘과 장타라면 노민혁은 스피드와 기동력까지 갖춘 내야 자원이라는 점이 서로 다른 색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내년에 기대가 되는데요. 벌써부터. 네. 자, 투수가 2라운드에 곽병진 그리고 4라운드에 이종구를 뽑았어요.
1: 네네. 네. 이 부분도 기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봅니다.
0: 네.
1: 곽병진은 191cm, 95kg의 우완 투수이고요.
0: 네.
1: 140kg 후반대 빠른 공과 슬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대졸 선수이기 때문에 고졸 선수보다 프로 적응 기간을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4라운드 이정걸 선수는 역시 우완 투수인데 두 선수 모두 당장 1군에서 도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 네네.
1: 기아가 최근 몇 년 동안 불펜 문제를 계속 고민해왔기 때문에
0: 네.
1: 이런 우완 자원을 확보한 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드래프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색깔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1: 저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
0: 네.
1: 첫째 상위 라운드에서 즉시 전력감 내야 자원을 확보했다.
0: 네.
1: 둘째는 우완 투수는 즉시 전력감과 미래 자원을 나눠 가져왔다. 그리고 셋째는 포수 5라운드 김선빈, 11라운드 유재민 두 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0: 네.
1: 결국 특정 포지션 하나만 몰아준 게 아니라
0: 네.
1: 현재 기아의 전력과 미래 세대의 균형을 맞춘 드래프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드래프트에서 재미있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1: 네, 네, 네.
0: 김선빈, 제2의 김선빈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아, 세상에 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1: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너무 단순한 동명이인이 아니죠.
0: 그러니까.
1: 네, 현재 기아의 김선빈 선수와 이름 한자도 똑같고
0: 네네.
1: 생일도 12월 18일도 같습니다.
0: 그러니까.
1: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0: 네네. 네,
1: 현재 김선빈 선수가 200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43순위로 기아 입단을 했는데
0: 네.
1: 이번에 들어온 광주일고 포수 김선빈도 전체 43순위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야구가 만들어준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이걸 만들 수도 없고.
1: 그러게요.
0: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인연이 있냐고요. 김선빈, 현재 있는 김선빈 형이 이 선수를 특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
1: 그렇죠. 그게 또 재밌는 부분이죠.
0: 그런 동생이, 그런 후배가 온다는 것은 네. 본인도 놓아줘서는 안 돼요.
1: 이제 그 훈련이나 네. 이제 그 같이 운동장에서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렸을 때부터 선배 김선빈 선수를 그렇게 동경했다고요?
1: 네. 똑같은 이름으로 같은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0: 네. 네,
1: 더구나 광주일고 출신이잖아요.
0: 네,
1: 지역 야구를 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기아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가 꿈일 텐데
0: 네네.
1: 그 꿈을 이뤄냈습니다.
0: 네.
1: 이제부터는 김선빈 선수의 이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0: 네.
1: 자기만의 김선빈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이제 드래프트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라북도 전주고등학교나 군산상고 출신 또는 다른 고등학교를 나온 선수들이 드래프트에서 선정이 됐죠?
1: 네네.
0: 네.
1: 전북 지역 고교 출신 3명이
0: 네.
1: 프로 이번 2007년 프로에 지명을 받았었는데
0: 네.
1: 전주구 투수 성재우 선수가 하나 5라운드 전체 49번째를 받았고요.
0: 네.
1: 인상구 투수 지민혁 선수가 기아의 그라운드 83번째 지명을 받았고
0: 네.
1: 그리고 군산 상일고 투수 방재상 선수가 SSG 11라운드 108번째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세 선수 모두 투수라는 것이 눈에 띄네요.
0: 네. 그리고 뭐 지난해도 전주구 출신이 5명이 배출이 돼가지고 1라운드에 뭐 선택이 됐었는데
1: 네, 전주구 대박이 난
0: 작년에 그랬었죠.
1: 네, 작년에 대박이었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군산 상고가 아니라 이제는 군산 상일고죠.
1: 네.
0: 군산 상일고에서 좋은 인재가 나오고 또 인상고에도 그런 선수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그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야구 얘기, 드래프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9월 23일 수요일에 두산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했단 말이에요.
1: 네, 네. 정말 아쉬운 경기였죠.
0: 네.
1: 2대 2까지 팽팽하게 갔고
0: 네.
1: 기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0: 네.
1: 그런데 결국 마지막 한 점을 두산이 가져갔습니다.
0: 네.
1: 저는 이날 경기를 9회 끝내기 안타를 맞아서 졌다기보다는
0: 네.
1: 팽팽한 경기에서 먼저 승부를 결정짓지 못한 게 아쉬웠던 경기라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이 네일하고 올러 선수가 작년에는 상당히 좀 애를 타게 만들었는데 올해는 아주 이 두 선수들이 선발 투수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경기에서 이제 올러가 또 아주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단
1: 네,
0: 말이에요.
1: 그렇습니다. 네, 올러는 이날 6이닝 2실점 네.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특히 이런 평평한 경기에서는 선발 6이닝을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이날도 올러는 승훈이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0: 네.
1: 잘 던졌는데 승리를 못 챙겼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요.
0: 네.
1: 최근에는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포스트 시즌을 생각하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아가 그 당일 경기 때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1: 네, 저는 7회 이후 공격을 꼽겠습니다.
0: 네.
1: 2대2 된 순간부터 한 점 싸움이었거든요.
0: 네.
1: 이런 경기에서 상대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한 점을 만들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아가 그 한 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0: 네.
1: 결국 마지막에 두산에게 한 방을 맞았습니다.
0: 네.
1: 야구에서 이런 경기를 흔히 한 점의 무게가 가장 굉장히 큰 경기라고 하죠.
0: 자, 그런데 마지막 9회가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리 선수가 말이죠. 사실 제가 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리 선수에 대해서 마운드에 마지막으로 나왔을 때 얘기를 가급적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리 선수도 유튜브로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데 따니까 또 뭔가 또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1: 저는 이날 경기 한 경기만 놓고 이리를 평가를 하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0: 네네.
1: 이리가 마무리로 자리 잡으면서 불펜도 많이 안정이 됐었잖아요.
0: 그렇죠.
1: 예, 특히 7월부터 보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0: 네.
1: 다만 아직 안성형 마무리는 아니지 않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수만의 원인이 아니고 그날 경기는 이제 9회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있다면은 1루 주자를 신경 쓰지 않고 타자하고만 그냥 계속 투수와 포수가 했단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그 장면이 좀 아쉬웠어요. 네. 2사 1루 안재석 타석에서 투수와 포수가 타자에게 너무 집중을 했습니다. 그 타자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0: 그러니까, 네.
1: 그 사이 강승호가 2루를 너무 편하게 도루를 했죠. 이의리가 이중 키킹을 하면서 구위와 제구가 좋아진 건 분명히 장점인데
0: 네.
1: 반대로 폼이 커지면서 주자 견제에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는 타자만 보면 안 됩니다.
0: 네.
1: 주자까지 같이 묶어 놓아야 하고요.
0: 네.
1: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었다.
0: 네.
1: 그죠?
0: 네.
1: 주자 도루하지 않았을 시 앉아서 끝내기로는 끝나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0: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 안재석과의 승부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1: 그렇죠. 안재석이 경기 후에 최근 안타는 나오지만 빠른 공 대처가 쉽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0: 네.
1: 그렇다면 2사 2루 투스트라이크 상황에서
0: 네.
1: 이의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인 150km대 빠른 공으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방법이었는데
0: 네네.
1: 결국 슬라이더가 한 가운데로 몰리면서 공을 안재석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투수, 특히 150km를 던지는 투수들은 결정구를 변화구를 주지 말고 강속구로 대기를 해라.
1: 그렇죠.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이의리 선수가 보면
0: 네.
1: 제구가 그 포심 페스트볼이 될 때가 있고
0: 네.
1: 슬라이더가 제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0: 네네.
1: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던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0: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주자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나
1: 네네.
0: 결정구 이제 마지막 위닝샷을 던질 때 네. 어때 벤치에서 코치들이 지켜보면서 포수에게 어떤 사인을 안 주나요?
1: 줄 수도 있고
0: 네.
1: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거는 선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0: 그러니까 견제구를 던지지 않는 걸 때도 저도 그때 이제 시청을 했는데 왜 1루수를 견제 안 하지? 그리고 이의리 선수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조금 불안할 네. 때. 그러면 1루 쪽에 한두 개 던지면서.
1: 그거는 투수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면
0: 네.
1: 주자를 신경 쓰다 보면 제구가 더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네.
1: 타자에 초집중한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또 저 투수 출신이시라서 투수를 또 말씀하시는데. 어때요? 2위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실패라기보다는 숙제를 남긴 경기라고 보고요. 네. 이의리는 이미 150km대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자완 마무리 투수입니다. 네. 기아 입장에서는 큰 자산이고요.
0: 네.
1: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네. 타자를 잡는 능력뿐만 아니라 주자를 묶는 능력까지 갖춰야 되고요.
0: 네.
1: 그날은 그 부분이 너무 부족했고 네. 하지만 마무리 투수가 시즌 내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0: 네.
1: 이번 경험을 통해서 9회에는 타자와 주자를 동시에 상대한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드디어 이제 라이벌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네. LG와 이제 12차전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네. 지난 토요일입니다. 네,
1: 상대 전적이 5승 7패.
0: 네.
1: 저희가 5승.
0: 그다음에 저쪽이. 네. 그러니까 저기 그만큼 승률이 낮았다는 얘기
1: 그렇죠.
0: 아니에요. LG한테.
1: 네. 네네.
0: 자, 그러면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이날은 기아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경기를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내일이 6이닝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막아준 게 가장 컸고요.
0: 네.
1: 타선도 홈런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도루와 적시타, 상대 폭투까지 활용하면서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특히 6회 3점을 추가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고요. 저는 이날 경기에서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내일의 선발로서의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줬다는 것이고
0: 네.
1: 다른 하나는 기아의 타선이 찬스에서 점수를 만들어내는 집중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발 투수 내일이 또 아주 믿음직스럽게 6이닝 동안 5개 피안타, 1개 4사구, 6개 탈삼진 아주 기록이 화려합니다.
1: 네네. 이날 내일은 역시 에이스다운 투구를 보여줬죠.
0: 네네.
1: 92구로 6이닝을 책임을 졌고
0: 네.
1: 시즌 19번째 컬리 스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LG가 2회부터 꾸준히 안타를 만들어냈지만
0: 네.
1: 결정적인 순간마다 후속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위기관리 능력이 돋보였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고
0: 네.
1: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난해 개인 최다였던 164와 3분의 1 이닝을 넘어서
0: 네.
1: 이날 169와 3분의 2이닝까지 소화를 했습니다.
0: 네.
1: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상현, 조상우 잘 마무리했고 네. 그다음에 이리 선수도 약간 흔들리면서 곽도기 선수를 투입했단 말이에요. 이범호
1: 네.
0: 감독이.
1: 네네.
0: 어때요? 잘한 겁니까? 곽도기로 바꾼 거.
1: 네. 저는 그 교체가 이날 경기의 또 다른 승부였다고 봅니다.
0: 네.
1: 5대1로 앞서고 있었지만 9회 1사 만루에서 한 병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름값이나 기존 역할보다 지금 가장 확실하게 아웃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투수를 선택한 거죠.
0: 네.
1: 곽도기가 참... 정말 침착하게 잘 던져줬습니다.
0: 네네.
1: 신민재를 상대로 바깥쪽으로 빠지는 투심을 스트라이크 존에서 넣어서 누킹 삼진을 잡았고
0: 네.
1: 박혜민은 커터로 중견수 뜬공을 유도를 했습니다.
0: 네네. 그 이제 기아가 곽도기 선수를 많이 지금 이희리 선수가 조금 흔들린다면은 곽도기를 많이 투입을 했거든요.
1: 네네.
0: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예 이리 선수를 더 8회나 7회 쪽으로 더 내리고 곽도기 선수를 마무리로 아예 고정시키면 어떨까? 그냥 저희 생각인데.
1: 충분히 곽도기 선수도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는데
0: 네.
1: 물론 이의리의 구위와 잠재력도 중요합니다.
0: 네.
1: 다만 경기 막판에 역할보다 결과가 우선이거든요.
0: 네.
1: 이의리의 안정감을 되찾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이날처럼 위기가 왔을 때 곽도기 같은 확실한 대안이 있다는 건 기아의 큰 힘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제 경기로 이제 이겼고
1: 네.
0: 어제 경기가 LG와 하고 이제 두 번째 경기인데 5회 무사 1-3루 그다음에 LG가 추가 득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는데 하늘에서 그냥 복을 주셨단 말이지 한테.
1: 네. 사실 경기 흐름만 놓고 보면 LG가 많이 유리했죠.
0: 네네.
1: 2대0으로 네. 앞서고 있었고
0: 네.
1: 5회 초 무사 1-3루라는 추가 득점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경기가 노게임으로 끝나면서 기아는 패배를 면했고
0: 네.
1: LG와의 격차도 두 경기로 유지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토, 일, 월 세 경기하고 어제 못한 경기 네 경기가 운명이 걸려 있어요. 여기서 이겨야만이 3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1: 네네네.
0: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1: 네.
0: 우리가 또 아시안 게임 결승전 얘기 짧게 좀 하죠. 네네. 네. 자, 일본하고 1차전에서 이제 지니까 뭐 실업팀한테도 지느냐 그러는데 우리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23세 이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려요. 프로야구 네. 뽑았지만 고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막 비판을 하던데 1차전에서 이제 그렇게 패배를 하고 과연 결승전에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1: 네.
0: 대만전.
1: 네. 일단 먼저 선수가. 대만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 우리 저 기아 선수가 대만전에서 박재현 선수가 결승 타점을 때렸잖아요.
0: 네.
1: 네. 0대0으로 앞선 2회 1사 만루에서 자익수 희생프라이를 쳤는데
0: 네.
1: 이 한 점이 결승점이 됐습니다.
0: 네.
1: 저는 결과도 좋았지만 그 상황에서 보여준 박재현의 생각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박재현 선수가 풀베이스로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띄워서 희생프라이를 주면서 3주자가 홈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1: 네네.
0: 이제 선취점이 됐단 말이에요.
1: 네네, 맞습니다.
0: 네,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김도영 선수가 이제 결승에서
1: 네네.
0: 정말 이승엽의 제2의 이승엽답게 기가 막힌 안타를 강습 안타 쳤단
1: 네,
0: 말이에요.
1: 맞습니다.
0: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고.
1: 네. 김도영 이번 대회 내내 타격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렇죠.
1: 결승전에서도 삼진을 두 번을 당했죠.
0: 네.
1: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냈습니다.
0: 네. 네
1: 1대1로 맞선 8회 2사 1-3루에서 3루 강습 안타를 때려내면서 결승 타점을 올렸습니다.
0: 네, 네.
1: 이후 문병영의 추가 적시타로가 나오면서 한국이 네. 3대 1로 승리를 했고요. 한마디로 박재현이 금메달의 문을 열었고 김동희 금메달을 잠물쇠를 잠근 채운
0: 네.
1: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중요한 두 경기.
1: 네네.
0: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아들들이
1: 네네.
0: 역할을 충분히 했습니다. 박재현 선수 화이팅. 김도영 선수 더더 화이팅. 이 이승엽 선수가 그 저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1: 네네.
0: 준결승의 8회 말에 말이죠.
1: 네네.
0: 그 홈런 역전 홈런 쳐가지고
1: 준결승전이었죠.
0: 아 그렇죠. 아, 준결승.
1: 네네.
0: 그래가지고 이제 우승했는데
1: 네.
0: 그때 이승엽 선수가 역적이 되다가 네네. 홈런 한 방으로 끝났잖아요.
1: 맞습니다. 네, 결승전에서도 홈런을 쳤죠.
0: 그렇죠, 네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스타들은 스타답게 야구 경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할게요.
1: 네.
0: 밥 먹으러 가야 돼, 우리.
1: 가시죠.
0: 저, 본부장님, 곱빼기로 먹자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다음 주는 우리 좀 쉽시다.
1: 아, 쉬는 날입니까?
0: 네. 네. 저 본부장님의 한 주 쉬래요. 자, 한 주 걸르고, 우리도 청취자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봉철이었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호감을 느꼈는데 교류하다 보면 왠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 접하다 보니 진국인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이미지였는데 언제 봐도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소박하고 자상하며 진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혼자만이 아닌 서로가 행복할 수 있고 진정 좋은 사람으로 늘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신성의 극갑팔자 들으시면서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혜은이 열정 하나로 오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미륵산 자연학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륵사지를 지나 낭산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연동정미소 건너편으로 미륵산 자연학교 팻말과 함께 좁은 시골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옹기종기 모여있는 시골 마을이 나타납니다. 마을이 끝나는 곳까지 올라가면 나무로 치어진 아담한 미륵산 자연학교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미륵산 자연학교는 타 지역에서 우리 고장을 여행하는 이들이 쉬어가는 펜션이기도 하며 낮은 돌담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장독대마저 정겹고 게다가 펜션 건물 뒤편에는 스포츠 클라이밍 시설까지 갖추어 놓았으며 이곳에서 숙박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우리 고장의 문화와 역사를 배워 갈수 있도록 백제 문화 탐방과 오리엔티어링, 산악연수,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말 역사 교실을 여는 미륵산 자연학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김종환, 사랑하는 날까지. 박미옥, 내 마음 빈자리. 김은경, 주목 같은 천년사랑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가을철에는 여름 동안 따가운 자외선과 열기, 땀으로 지쳐있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여름철 일조량의 잔재로 없었던 주근깨나 잡티가 나타나거나 옅었던 기미가 유난히 짙어질 수 있고 피부의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탄력을 잃기도 쉽습니다. 여름 동안 과다하게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거나 더 이상의 합성을 예방하는 피부 미백제로는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하이드로퀴논, 레티노이드 등 국소 치료제와 식물 추출물이 함유된 기능성 미백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피부 노화 예방에 비타민C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비타민C가 포함된 에센스나 크림을 바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표피의 분화를 촉진시켜 각질의 탄력을 돕고 멜라닌 색소의 배출을 유도하는 필링이 효과적이며 최근에는 멜라닌 색소 파괴와 피부 콜라겐 합성을 유도하는 레이저 토닝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다가도 가을철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외선 차단제는 사시사철,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항시 바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루 8컵 이상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하고 피부 유형에 따라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보습제를 사용하면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얼굴에 충분히 보습제를 바른 후 보습팩을 사용하면 보습제가 피부에 충분히 스며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탈모가 생기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땀과 먼지 등으로 자극을 받은 두피는 모발의 휴지기를 빠르게 진행해 가을철에 모발이 집중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날이 서늘하고 하늘은 높아진 가을이 왔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학회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김가영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가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안녕하세요. 생소하실 거예요. 김가영이라고 하시면 저는 무주에서 옛날에 활동하고 지금은 좀 뜸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좋은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김가영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김가영 씨.
1: 네.
0: 노래하실 때 참 그 얌전하게 이렇게 하시던데.
1: 네. 원래 얌전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아, 무대 올라가면요?
1: 예.
0: 무대 올라가면 열광을 해야 하는데 왜 얌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1: 너무 제가 좀 터프한 면이 있어서 그런 게 보일까 봐서 숨긴다고 하는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예.
0: 노래하실 때 보면 터프하게 안 보이는데 터프한 게 있어요?
1: 예. 와. 제가 혼자 이렇게 연습할 때는 예. 좀 남들이 모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터프한 면 있는 것
0: 와,
1: 같아요.
0: 좋은 얘기를 터프하고 좀 세게 얘기하면 난리가 나는군요.
1: 너무나 재수차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0: 아, 그래요?
1: 예예.
0: 오, 아, 그런 면이 있어요?
1: 예예.
0: 오, 무대 보니까 전혀 그 못 느꼈어요.
1: 예, 못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0: 아,
1: 예.
0: 나 또 라디오 오신 분 중에 그 못 느끼게 하시는 분도 처음 들어봐.
1: 아, 그런가요?
0: 아, 오, 언제 느낄 때 한번 초대 좀 하세요. 한번 봐야겠어요.
1: 예, 그, 저는 그대로 보이면 너무 좀 창피한 느낌이 들어서요.
0: 아니, 그 관객은 그런 걸 좋아해요.
1: 그럴까요?
0: 예, 예, 아, 그러면요. 와, 어느 정도인가 가늠이 안 돼요. 노래를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노래를 하시게 된 거예요?
1: 어려서부터 노래를 좋아했어요.
0: 아, 어려서부터?
1: 예, 예.
0: 오.
1: 그, 옛날에는 그 녹음기라고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제가 어렸을 때.
0: 네.
1: 공부도 안 하고 아빠가 옛날에 녹음기 그거 외국에서 사오셔갖고 맨날 틀어놓으니까 박일남 곡, 뭐 이미자 곡, 이런 박일남. 것만 듣다 예. 보니까 예. 트로트가 정겹고 좋더라고요.
0: 와, 그냥 아버지가 틀어놓으셨는데 예. 그냥 들은 거네요, 그냥.
1: 예, 예.
0: 들었는데 그게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몸에 배웠군요.
1: 그런 오, 것 같아요.
0: 아, 그러셨군요. 오, 그래서 일찍부터 노래를 시작하셨군요.
1: 마음에 끼, 그 가슴 속에 끼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0: 예.
1: 예, 그랬던 것 같아요.
0: 와.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1: 이제 미용실 하고 있어요.
0: 아, 미용실이요?
1: 네.
0: 오, 지금 미용실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1: 무주 안성에서.
0: 아, 예, 예. 무주 안성에서. 와, 무주 하면 정말 자연 시원하고 계곡, 예? 그러잖아요. 예?
1: 네.
0: 오, 어때요? 무주 안성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1: 아, 말 그대로요.
0: 네.
1: 정말 이렇게 새벽에.
0: 네.
1: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요. 새벽에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면요.
0: 와, 자전거 타고 산으로 올라가요?
1: 예, 예. 예, 산악 자전거요.
0: 오, 야.
1: 예. 정상에 있으면은, 막, 그 구름이 밑에 있을 때가 많아서
0: 와.
1: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여름에도
0: 예. 예,
1: 달라요.
0: 와, 뷰가 아주 진짜 멋지겠네요.
1: 예예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가영 씨의 선곡 김용님의 사랑여행 들어보겠습니다.

0: 김가영 씨의 선곡, 김용님의 사랑여행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김가영 가수는 TV세상 발견 유레카 출연하셨고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김가영 씨.
1: 네.
0: 요즘에 네.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1: 저는 산악 자전거 타고 있어요.
0: 아, 산악 자전거? 이야. 위험하지 않아요?
1: 아, 스릴이 너무 좋아요, 그게.
0: 아, 스릴이?
1: 네.
0: 이야, 몇 년 타신 거예요?
1: 14년도부터 탄 것 같은데요?
0: 아, 14년?
1: 네.
0: 오, 그러면 지금 한 12년? 와, 와.
1: 아닌가? 16년.
0: 와, 어떤 계기로 타게 된 건가요?
1: 아, 지역에 또 산악 자전거 모임도 있고,
0: 예.
1: 또 제가 혼자 타다가 이렇게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 타니까 또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0: 혼자밖에 없어요?
1: 예, 여자는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0: 와, 자전거를 타야겠다, 이.
1: 저는 그냥 자전거를 타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0: 네.
1: 뭐, 사람들이 그, 막 산에서 내려오고 자전거 타고 막 다니더라고요.
0: 예.
1: 그래서, 아우, 저 괜찮네. 나도, 저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하다가.
0: 네.
1: 예, 한번 도전해본 거죠.
0: 도전했더니?
1: 도전했더니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요.
0: 별거 아니에요?
1: 예.
0: 근데 어떤 재미를 느끼셨어요?
1: 산에서 내려오는 스릴은
0: 오.
1: 너무 표현을 못해요.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0: 네.
1: 아, 너무나 그 산세랑 그 너무 그냥 황홀해요. 그
0: 아, 그 경치를
1: 예,
0: 보면
1: 예, 예.
0: 와. 내려올 때는 위험하지 않나요? 자전거요?
1: 그것 때문에 스릴이 있는 것 같아요.
0: 아, 위험하니까.
1: 예.
0: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려오는군요.
1: 위험한 건 다른 거 없어요. 오히려 저는 예. 그 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사이클이.
0: 와.
1: 산에는 그 멧돼지나 그 사슴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자전거 오. 타다가.
0: 아, 그래요? 예,
1: 잘못하면 부딪혀요. 막 아. 커브에서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와. 예. 그런 진짜 자연이네, 자연. 자연 속에서.
1: 예, 자연 속에서. 그리고 덕유산 밑에는.
0: 예.
1: 뭐, 한여름에도 막 그 추워요.
0: 아, 그래요? 이야. 예. 여름 때는 그걸로 그쪽으로 피서를 가야겠네요. 예.
1: 너무 좋아요.
0: 아, 예. 피서 갈 만한 데 있어요?
1: 그 칠연폭포.
0: 칠연폭포요?
1: 예.
0: 아.
1: 그쪽으로 오셔요.
0: 아. 그쪽으로 가면
1: 산세도 그렇고
0: 예.
1: 기온이 아침하고 낮이하고 달라요. 아침 저녁으로.
0: 아, 많이들 오시겠네요. 예.
1: 많이들 오시죠.
0: 오, 여기가 좀 유명한 곳인가 봐요.
1: 예, 보통 무주하면 구천동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0: 그렇죠, 그렇죠.
1: 예, 안성의 칠연폭포는
0: 예,
1: 예, 거기 안성 거기 칠연폭포는 덕유산 정상 바로 밑에라서
0: 아.
1: 더 기온이 다른 데하고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좀 올라가다가 나오나 봐요, 폭포가. 그 밑에서부터 주차장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좀 이런
1: 아 안성 가까운... 안성 면내에서 예 한 5km 올라가면 되는
0: 아,
1: 것 같은데요.
0: 5km? 예. 이게 산을 중턱으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산 밑에가 있는 거예요? 폭포가
1: 그 입구에서
0: 아
1: 좀 올라가야죠.
0: 입구에서 좀 올라가야 돼요?
1: 예.
0: 아 입구에서 한 뭐 2, 3km 올라가야 돼요?
1: 그렇죠.
0: 아 그렇구나.
1: 아니요. 한 4km 이상.
0: 4km?
1: 4km 이상 올라. 그, 또, 아, 제가 다니기는 많이 다녔는데,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0: 아이고, 올라가네요. 힘들어가지고. 가까우면 나 폭포 좀 가보려고 했더니, 도착해가지고 4km면 어마어마한데, 산에 올라가려면. 그렇게 높지 않은가 봐요, 경사가?
1: 입구에서 2km 가면은,
0: 예.
1: 거기서부터 이제 칠연폭포까지 올라가면 돼요.
0: 아, 2km는 편하게 그냥
1: 예,
0: 걸어가고
1: 예, 예, 예.
0: 한 2km는 이렇게 한 경사가시는군요.
1: 예, 예.
0: 아 이쪽에는 관광객이 어느 쪽에서 많이 와요? 이 전북 쪽에서 많이 와요? 아니면 다른 지역?
1: 그 경계선이다 보니까
0: 예.
1: 그 경상도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0: 경상도?
1: 예.
0: 아, 그쪽에서 많이 오시는구나.
1: 예.
0: 오. 가수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가수로 아, 내가 정말 가수를 참 잘했다 이런 때.
1: 그 만족감에 이렇게 그 찬 그 얼굴을 봤을 때 저도 막 좋더라고요.
0: 오.
1: 예. 그냥 막 이렇게 잘했어 박수 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진짜 그분들 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감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오, 노래 부르는 예, 거에
1: 저기 다 그런 건 아니고.
0: 예. 이게 김가영 가수가 예. 노래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아, 반응이 올 때
1: 예, 진심으로 오. 반응이 올 때 너무 아, 좋더라고요.
0: 오. 그런 데서 굉장히 보람을 좀 느끼나 봐요.
1: 네.
0: 와.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떤 걸 또 보람을 느껴요?
1: 노래할 때요?
0: 네.
1: 봉사하면서.
0: 봉사?
1: 예.
0: 봉사는 어느 쪽에서 하시는데요?
1: 노인정.
0: 아, 노인정?
1: 예. 예.
0: 아, 그런 쪽에 가서 좀 노래하실 때 많이 좀 보람을 느끼시는군요?
1: 네.
0: 오, 그러시구나. 평상시에 미용 안 하고 자전거 안 타실 때는 어떤 거?
1: 운동요?
0: 네.
1: 슬라이더요.
0: 슬라이더요?
1: 예. 그냥 그게 하니까 저는 그게 체질인지 되게 좋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예.
0: 와.
1: 근데 배는 나왔는데,
0: 예.
1: 그, 똥배는 나왔는데 근육은 있더라고요.
0: 아, 똥배는 나오는데 근육은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운동을 좋아하시나 보다.
1: 뭐, 스트레스 풀든가, 뭐, 혼자 시간 때울 때, 뭐, 그럴 때 좋잖아요.
0: 아, 아 그러시군요. 아, 좋습니다. 운동이 참 좋잖아요.
1: 네.
0: 네네. 그럼 이쯤에서 김가영 씨의 두 번째 선곡, 염수연의 사랑아, 내 사랑, 들어보겠습니다.

0: 김가영 씨의 목소리로 사랑아 내 사랑아 잘 들었습니다. 김가영 씨.
1: 네.
0: 두 번째 노래하면서 조금 그거 발견했네.
1: 네.
0: 뭔가 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다른 분위기로 노래를 어디에 좀 빠져 있는 느낌?
1: 어디에 빠졌을까요?
0: 노래에 푹 빠져가지고 그 심오한 어떤 그 눈빛으로 아까 말한 그 관중을 사로잡는 이게 좀 보여요.
1: 아유 그렇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해요.
0: 네, 그래서 관중이 막 앵콜로 나왔나 봐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 이제 두 곡째 하시니까 이제 예. 그런 게 좀 보이네요.
1: 아 감사해요.
0: 자기 노래 빠져가지고 삘이 막 탁 하는데
1: 네.
0: 너무 좀 멋졌어요.
1: 감사합니다.
0: 오, 예, 예, 요즘 김가영 씨의 관심사는 어떤 거예요?
1: 저는요.
0: 네.
1: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요.
0: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 관심사가?
1: 네. 네.
0: 오. 노래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1: 하면 되는데.
0: 네.
1: 그렇게 또 기성 가수들처럼
0: 네.
1: 이렇게 설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명 가수들은.
0: 오. 아니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잖아요.
1: 그러겠죠.
0: 예. 네. 미용을 많이 하시니까.
1: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0: 그럼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용을 줄이게?
1: 줄여가면서 해야겠죠.
0: 아 지금 경쟁력이 안 된다는데 줄이면 또 어떻게 해요 아까.
1: 그래도 제가 이 노래를 하면서 생활에 네. 또 힐링도 되고 하니까요.
0: 아 그래요? 예, 아 좋죠. 미용 조금 하고 또 노래를 하시면서
1: 네.
0: 예, 오 좋습니다. 김가영 씨가 오시면서 인생곡이 있다면 어떤 곡일까요?
1: 인생곡이요?
0: 네.
1: 예. 글쎄요. 인생곡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0: 옛날에 박일남? 이미자?
1: 예. 박일남이요.
0: 박일남?
1: 예. 근데 어떻게 박일남을 아셨죠?
0: 아, 그 박일남 모르는 사람 어딨어요.
1: 아, 그래요?
0: 나도 연식 있잖아요.
1: 아. 예전에 친정 아빠가 그 바레인 외국을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는 카세트가 없을 때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녹음기라고 예. 했잖아요. 예, 아빠가 이렇게 그거 갖고 오셔서 저기 항상 틀어놓으셨거든요. 박일남 노래만.
0: 박일남 노래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1: 막 갈대의 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때는 있었었는데 제목은 잘 지금 생각이 안 나.
0: 싸늘하게 식은 차차
1: 예, 이런
0: 것들
1: 있잖아요. 예, 예, 예.
0: 와, 그러시구나. 오, 오, 인생곡은 오로지 박일남 곡 토탈. 특히 그 중에?
1: 제가 박일남 그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예, 그분 곡을 따라하지는 못하고요.
0: 네.
1: 예. 그냥 좋아만 하고 있었죠.
0: 아, 예. 그러셨구나. 노래 들으면 참 편안하게 그냥 잘 하시잖아요. 그때 들었을
1: 예,
0: 때.
1: 예, 예.
0: 편하게 그냥 슬슬 예. 잘 넘어가잖아요.
1: 예, 맞아요. 예.
0: 예.
1: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0: 예, 슬슬 부드럽게 그냥 예. 편안하게.
1: 예.
0: 참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1: 예.
0: 네. 앞으로 김가영 씨가 꿈이 있다면, 뭐, 어떤 무대를 가고 싶다든가, 어떤 꿈이 있을까요? 가수로서.
1: 제가 노래, 할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싶고, 노래를, 무대에서 노래를 많이 하고 싶어요. 오랫도록.
0: 오래도록?
1: 오랫도록이요.
0: 네. 응원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오. 무대를 좋아하시는군요.
1: 아니 무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0: 아 그럼 왜 자꾸?
1: 저는 아니 무대보다도 노래할 수 있는 데를 좋아해요.
0: 아 무대 말고 그럼 어디서 노래한다는 거예요?
1: 버스킹도 좋고요.
0: 아
1: 예.
0: 무대 관계없이
1: 예.
0: 노래만 하면 좋다.
1: 예예. 예.
0: 아 대부분 노래하면 무대를 가기를 원하거든요.
1: 저는
0: 예.
1: 몸치라서
0: 예.
1: 오히려 무대 가면은 경직이 돼요.
0: 아니 아까는 뭐 절제를 해야 한다면서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1: 아니요 근데
0: 예.
1: 저 무대를 가면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혼자 하면은 혼자 연습을 하면은
0: 네.
1: 너무나 멋있는 포즈가 나와요. 이렇게 아무도
0: 아,
1: 안 보니까. 근데
0: 오.
1: 무대에 가면 이상하게 경직이 돼요. 노래에 신경을 못 써요. 그 움직이는 그것 때문에.
0: 아 몸이 먼저 막 움직이는 거죠 노래보다도.
1: 아니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생각해야 돼서 그 노래를 신경 써야 되는데.
0: 거기다,
1: 몸을 잘 못 움직이니까 경직이 돼서 무대만 서면 그래요 저는.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럼 혼자 하는 거 유튜브를 한번 찍어서 그걸 많이 올려요. 그러면 그 방법도 있네.
1: 예. 그래서 제가
0: 네, 거기에 또 매료되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0: 그 유튜브 방송을 혼자 하면서 막 찍어요 하고 그걸 올려요. 그럼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미용에 하는 것도 차질이 없겠는데?
1: 그러겠죠.
0: 손님 없을 때는 빨리 들어가가지고 막 또 하고.
1: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했었어요.
0: 아, 그랬어요?
1: 예.
0: 오, 아니 그렇게 하면서 또 카메라를 미용 쪽으로 하면서 뭐 손님 오셨다고 해서 막 깎으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요즘에 자기 하는 일을 연계해서.
1: 저는 뭐 뚜렷하게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미용실 하다가 하고 싶은 건 많아가지고 또 자전거도 타야 되죠. 노래도 해야 되죠.
0: 제가 꿀팁 하나 드릴까요?
1: 예.
0: 지금 김가영 씨가 하시는 일 있잖아요.
1: 예.
0: 그거를 다 이렇게 생방으로 내보내면 어때요? 수익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수익 나면 반띵해야 되죠 하고.
1: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해요.
0: 아, 그거를 잘 콘텐츠를 하면은 예. 될 것 같은데.
1: 아이고, 그래요?
0: 예.
1: 아, 좋게 봐주시, 너무 좋게 봐주시는 예.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게 아니고, 살아갈 때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또 내려오면서 하고, 이런 것도 하고.
1: 예.
0: 아, 그렇지만 하시는 거를 콘텐츠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1: 제가 잘 할 줄을 몰라요.
0: 아, 콘텐츠를? 언제 설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 좀 알려주세요.
0: 아니, 예,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1: 예.
0: 요즘에는 그냥 한 곳에 뭐 이렇게 가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네.
0: 하시는 일상을 같이 하면 더 좋아하잖아요.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그걸 좋아해요. 예. 구독자 많이 늘을 것 같은데 아까 표정 보니까 노래하실 때.
1: 아.
0: 예, 아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어요?
1: 너무 떨었는데요.
0: 네.
1: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예,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앞으로 제가 이제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이제 버스킹 할 계획이고요. 지금 이 가을이죠?
0: 네.
1: 예, 가을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여기 봉화산 무주의 봉화산 산악 자전거 타러 한번 오셔요. 너무 경치가 너무 좋아요. 맨날 가도 저는 자주 가도 항상 반해요. 예.
0: 네.
1: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앞으로 김가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김가영 씨의 따뜻한 노래와 진솔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김가영 씨의 목소리로 이명주의 사랑이 가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김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바람이 먼저 계절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름 내 뜨겁던 공기가 슬며시 비켜준 자리에 그 틈으로 아름다운 계절 하나가 걸어들어왔습니다. 공기의 빛깔이 달라지고 초록빛이 물러난 자리에는 갈빛 깊은 색채가 찾아오고 꽃이 진 자리에는 어여쁜 열매가 향기롭게 익어갑니다. 창가에 머무는 빛의 깊이도 달라진 듯합니다. 계절은 이렇게 오는가 봅니다. 빛의 온도를 조금씩 바꾸고 바람의 결을 조금씩 바꾸면서 그렇게 천천히 우리 곁으로 건너오는가 봅니다. 가을입니다. 사람의 시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그토록 눈부셨던 한 시절이 저만치 멀어져 있고 새로운 시절인지도 모르는 시간을 우리는 또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입니다. 나에게는 찬란히 눈부셨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세상을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던 청춘의 시절이 나의 눈부신 날들이었을까요? 청춘.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단어입니다. 그 안에는 처음이라 서툴렀던 사랑도 있고 밤 깊어지는 줄 모르고 나누었던 이야기도 있고 마냥 열정과 설렘으로 나날이 행복했던 추억도 있고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날들, 그때는 더 많이 흔들렸고 더 자주 넘어졌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던 여고 시절을 지나 막상 성인이 된 청춘의 시간은 먼 곳을 바라보느라 정작 빛나고 있었던 그날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잠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아, 참 많이 애썼다 이렇게 말해주고 지금의 나에게는 아직도 늦지 않았어 하고 살며시 토닥여주면서요. 어느덧 10월의 바람이 우리 마음 한 페이지를 넘깁니다. 그 페이지 안에서 오래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되짚어보게 됩니다. 그때는 몰랐던 청춘, 지금이라서 더 아름다운 청춘. 오늘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에서는 그 청춘 시절의 이야기와 그 시절 우리 곁에 머물렀던 영화와 음악을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열어볼까요? 그럼 첫 곡 먼저 띄워드립니다. 김필이 부릅니다. 청춘.

라디오 책상.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를 지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흔히 청춘을 한 스무 살 아니면 서른 살 이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춘은 나이보다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더 가까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의 책상에는 김난도님의 수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 인생 시계를 올려놓아 보았는데요. 김난도 작가는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빗대어 바라봅니다. 지금 내 나이를 하루의 시계 위에 올려놓는다면 과연 몇 시쯤 될까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생 시계는 깜짝 놀랄 만큼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럼 아프니까 청춘이다 수필 중에서 인생 시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인생 시계 그대의 인생은 몇 시인가? 김난도. 내 책상 위에는 가지 않는 탁상 시계가 있다. 고장난 것은 아니다. 내가 일부러 건전지를 빼두었다. 그렇다고 이 시계가 늘 서 있기만 한 것은 아니다. 매년 내 생일이 되면 18분씩 앞으로 시계 바늘을 옮긴다. 방금 K군이 다녀갔다. 내일 모레면 나이가 계란 한 판인데 제대로 이뤄놓은 것 하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딱 부러지게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단다. 답답해 미칠 것 같다며 오랜 시간 하소연을 하다가 돌아갔다. 서른, 금방 온다. 다들 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이 필요한 학점을 채우려면 4년 만에 대학 졸업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요즘엔 어학연수, 인턴,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필요한 경험과 스펙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자니 한두 학기 휴학은 기본이다. 남학생들은 군대도 다녀와야 한다. 혹시 재수를 했거나 편입, 전과를 한 경력이 있다면 다시 1, 2년 추가다. 졸업 후에 고시나 유학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학원 좀 다니다 정신 차려보면 금방 서른이다. 비단 서른을 코앞에 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청춘들이 시간의 속도 앞에서 전율한다. 대학 2학년들은 신입생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3학년만 되어도 졸업이 목전에 다가왔다고 엄살이 대단하다. 덜컥 졸업은 했는데 일할 곳이 없는 청춘이라면 흘러가는 하루하루가 고스란히 조급함과 낙담의 시간으로 남는다. 사회에 성공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불안이 사라질까? 그런 기대는 섣부르다. 빨리 자리 잡고 싶고 빨리 뭔가 이루고 싶고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도 적잖이 걱정하고 있을지 모른다. 아, 이 나이 되도록 제대로 해놓은 게 하나 없구나. 그대, 인생을 얼마나 산 것 같은가? 이 질문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물어보겠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24시간에 비유한다면 그대는 지금 몇 시쯤 살고 있는 것 같은가? 태양이 한창 뜨거운 정오? 혹시 대학을 방금 졸업했다면 점심 먹고 한창 일을 시작할 오후 한두 시쯤 됐을는지 막연하게 상상만 할 것이 아니라 한번 계산기를 들고 셈해보자. 그대가 대학을 24세 졸업한다 하고 하루 중 몇 시에 해당하는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0세 중 24세는 24시간 중 몇 시? 아침 7시 12분이다. 아침 7시 12분. 생각보다 무척 이르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시각이다. 아침잠이 많은 사람이라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 대학을 졸업하는 24시, 고작 아침 7시 12분이다. 선생으로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성장기를 지켜본 나로서는 이 7시 12분의 시계가 의미하는 바가 무척이나 크다고 생각한다.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사회활동을 할 준비를 마치는 24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을 막 나서려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은퇴를 하고 노년을 준비하는 60세는 저녁 6시다. 직장인들이 일을 마치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거나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때다. 참 절묘하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인생 80을 24시간에 비유하기를 좋아한다. 인생 시계의 계산법은 쉽다. 24시간은 1440분에 해당되는데 이것을 80년으로 나누면 18분이다. 1년에 18분씩, 10년에 3시간씩 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금방 자기 나이가 몇 시인지가 나온다. 20세는 오전 6시, 29세는 오전 8시 42분이다. 이 시계는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인 80세를 기준으로 했으니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그대의 인생 시각은 더 여유로워질 확률이 높다. 언젠가 우리 학과의 홈커밍 행사에 오신 60세가 넘은 원로 졸업생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본인은 교사를 하셨는데 어느 장관이 갑자기 정년을 단축시켜버려서 아무 준비 없이 황망하게 정년이 닥쳐왔더라고. 처음엔 그 장관이 너무너무 미우셨단다. 하지만 지금은 그에게 정말 정말 감사한다고. 은퇴하고 나니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며 그 세상을 2년 일찍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나는 어르신의 말씀에 깜짝 놀랐다. 그렇다. 붉은 노을이 내려앉는 6시 이후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생 시계를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생각보다 너무 이르다는 것이다. 쉰을 준비한 선배에게 아, 이제 겨우 오후 3시예요 하고 알려줬다. 연방 손가락질을 꼽아보며 정말이네 한다. 졸업을 맞는 24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대다수가 나름대로 인생 꽤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오전 7시 12분밖에 안 됐어요? 한다. 그렇다. 아직 많이 남았다. 아침 7시에 일이 너무 늦어졌다고 하루 전체가 끝장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나는 너무 늦었어 라고 단정 지으려는 것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기만의 문제다. 혹시라도 포기나 좌절의 빌미를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만큼은. 책상 위에 내 인생 시계는 오후 2시 24분을 가리키고 있다. 나이 48에 아직 오후 2시 30분도 되지 않았다니. 쉰을 앞두고도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아직 하루가 오롯이 남아있는 내 인생의 탁상 시계를 바라본다.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 그런 대사가 있었다. 인생에 너무 늦었거나 혹은 너무 이른 나이는 없다.

네. 김난도님의 수필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인생시계와 함께 이소라의 노래 바람이 분다를 듣고 오셨습니다. 인생의 시계는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흐르죠. 누군가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고 누군가는 한낮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길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몇이냐보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어디쯤을 지나고 있든지 여러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내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여름의 꽃은 졌지만 가을의 꽃이 또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음악,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들려오는 음악이 있죠. 음악을 들으면 장면이 떠오르고 그 장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오래전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영화 속 한 장면과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음악을 함께 만나는 시간, 그 장면, 그 음악입니다. 청춘, 그 시간을 살고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다가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시절이죠. 오늘은 서로 다른 모습의 청춘을 담은 세 편의 영화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2011년 개봉한 강영철 감독의 썬입니다. 어른이 된 나미가 우연히 옛 친구들을 만나면서 25년 전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친구들을 다시 찾아 나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1980년대로 돌아갑니다. 벌교에서 서울로 전학 온 나미는 사투리 때문에 놀림을 받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 춘화, 장미, 진이, 금옥이, 복희, 수지 이런 친구들을 만나 7명의 친구 모임 써니의 일원이 됩니다. 함께 웃고 싸우고 사랑하고 꿈꾸면서 축제 무대를 준비하지만 뜻밖의 사건으로 친구들은 결국 흩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던 나미는 병원에서 고등학교 시절 친구이자 써니의 리더였던 춘화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말기암에 걸린 춘화는 죽기 전에 그 시절에 흩어진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원을 말하게 됩니다. 나미는 그래서 이 옛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 나서죠. 거리를 뛰어다니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친구 때문에 울고 웃었던 시절, 영화 써니는 잊고 지냈던 그 시절의 우리를 음악 한 곡으로 다시 불러줍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그때 함께 웃었던 기억만큼은 아직 마음 한편에서 반짝이고 있겠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깔깔대며 수다를 떨고 도둑 영화를 보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땡땡이를 치고 빵집에 서로 앉아 깻잎머리 칠공주에 대한 먹먹하더라 무용담이 난무했던, 그래도 재미와 낭만과 우정으로 눈부셨던 그 시절의 나에게 이 노래를 띄웁니다. 영화 써니의 대표적인 삽입곡 보니엠의 써니입니다.

네, 보니엠의 써니 듣고 오셨습니다. 만약 어느 날 거울 속에 내가 20살로 돌아가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다음 만나볼 영화는 2014년 개봉한 황동혁 감독의 수상한 그녀입니다. 70을 넘긴 오말순 할머니, 가족을 위해 살아오느라 자신의 꿈은 늘 뒤로 미뤄두었던 그녀가 어느 날 우연히 사진관에 들어갔다가 20살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드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젊음을 살아가기 시작하죠. 젊어진 얼굴로 예쁜 옷도 입어보고 무대에 올라 노래도 부르고 가슴 설레는 순간도 다시 만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젊음을 되찾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20살의 얼굴을 되찾고 나서야 오말수는 오래전 마음 한구석에 접어뒀던 나의 꿈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오느라 잠시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청춘이 그리운 이유도 젊었던 얼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때는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았고 무엇보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고 가슴이 설레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수상한 그녀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청춘이 아니라고 해서 다시 꿈꾸고 도전하면 안 되는 걸까? 너무 늦었다고 미루고 묻어두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마음까지 늙는 건 아닌데 말이죠. 영화 속 오드리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시작합니다. 조금은 촌스럽지만 그래서 더 정겹고 첫 소절만 들어도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지는 노래. 세샘 트리오의 노래로 잘 알려진 곡 나성의 가면을 들어보실 텐데요. 오늘 이 노래를 한때 꿈을 미루어두었던 많은 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심은경 배우의 목소리로 다시 만납니다. 나성의 가면.

이번에는 눈부신 햇살과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그리스의 작은 섬으로 한번 떠나보실까요? 아바의 명곡들로 가득한 영화 맘마미아입니다. 푸른 바다와 하얀 집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섬. 그곳에 엄마 도나와 결혼을 앞둔 20살의 딸 소피가 살고 있습니다. 소피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혼식 날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이죠. 하지만 소피는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도나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새 남자의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엄마 몰래 세 사람 모두를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오래전 사랑들이 한꺼번에 섬으로 찾아오면서 도나의 마음속 깊이 묻어뒀던 젊은 날의 기억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죠. 이 영화의 청춘은 20살 소피에게만 누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마음껏 사랑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치열하게 살아온 도나에게도 아직 설렐 수 있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사랑도 우정도 꿈도 완전히 늙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맘마미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영화처럼 느껴집니다. 청춘은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뛰는 순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계절이라고요. 영화 속에서 도나는 삶의 무게에 지쳐 있습니다. 호텔을 지키고 딸을 키우고 하루하루 생활을 책임지며 살아온 시간. 그러던 그녀 곁으로 오래된 친구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되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도나도 친구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참 신기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녀가 몇 살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웃고 뛰고 춤추는 도나의 얼굴에서 오래전 소녀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들려올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직이고 가보고 싶은 곳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길을 나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면 그 순간 우리 모두 다시 청춘이 아닐까요? 젊음은 세월과 함께 지나가지만 설렘까지 세월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잠시 나이를 잊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숨어있던 그때의 나를 한번 불러내보시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웃고 춤추던 나, 사랑 앞에서 설레던 나, 세상이 아직 넓고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았던 나,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 노래가 흐르는 동안 우리 모두 마음의 나이를 그때 그 시절 한 20살쯤으로 돌려보실까요? 영화 맘마미아에서 만나봅니다. 아바의 영원한 청춘 같은 노래, 댄싱 퀸, 그리고 I Have a Dream을 연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어느새 오늘의 이야기도 마지막 페이지에 닿았습니다. 오늘은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잠시 오래전의 우리를 만나보았습니다. 친구들과 이유 없이 웃었던 날, 누군가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막 뛰었던 날, 주머니는 가벼웠지만 하고 싶었던 일, 가지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았던 날, 그 평범했던 하루가 훗날 이렇게 그리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청춘을 떠올리면 자꾸 지나간 시간을 바라봅니다. 20살의 팽팽한 피부와 빛나는 얼굴, 젊은 날에 예뻤고 건강했던 몸, 그리고 화려했던 꿈, 또 눈부셨던 사랑의 계절.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그 시간을 지나 오늘의 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청춘은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일 겁니다. 영화 써니의 친구들처럼 오래된 사람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마음, 수상한 그녀의 오두리처럼 한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맘마미아의 도나처럼 좋아하는 음악 앞에서 나이를 잊고 웃고 춤출 수 있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우리의 청춘은 아직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10월의 저녁바람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직 더 들어야 할 음악이 있고, 아직 더 만나야 할 많은 내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국화꽃이 피고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설레는 내일을 기대하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와 더 좋은 음악으로 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던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리고 싶은 곡,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를 꽃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는 시간,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공간. 지금까지 별이의 무중력 라디오 매니저 홍정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워지실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사업자 제허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한낮의 더위가 가시질 않았는데 벌써 9월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벌써 한가위입니다. 명절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전주 시내에 기름 냄새가 번집니다. 누군가는 전을 부치고 누군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저녁을 보내겠죠. 몸은 분주해도 마음이 먼저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한밤의 음악제는 두 가지의 길을 준비해봤습니다. 앞길은 한국 작곡가와 한국 연주자가 들려주는 귀향의 음악이고 다른 길은 다음 주 전주를 찾아오는 프랑스의 가을입니다.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아리랑 환상곡, 작곡 최성환, 지휘의 정치용,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2019년 1월 21일에 발매된 데카클래식 레코드입니다.

이 곡이 발표되고 뉴욕 피라모닉이 평양에서 한번 그리고 서울에서 한번 연주한 아리랑 환상곡이었습니다. 곡을 쓴 최성화는 1936년에 태어나 81년에 세상을 떠난 북녘의 작곡가입니다. 그가 이 곡을 완성한 1976년은 서양 음악계에서 현대음악이 한창 낯선 소리를 실험하던 때였습니다. 제목에 환상곡이란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서양 음악에서 환상곡은 정해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작곡가의 상상력을 따라가는 곡을 뜻합니다. 누구나 아는 민요 한 가락에 오케스트라의 옷을 입히는 전통이 그 안에 담겼습니다. 드보로작이 보헤미아의 가락을, 그리그가 노르웨이의 가락을 교향악으로 불러낸 국민 악파의 길과 같은 방향입니다. 멀리서 들려와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어지는 노래라고도 표현합니다. 떠난 사랑을 배웅하는 아리랑의 정서를 형식 자체가 따라간 곡입니다. 한가위의 고향으로 향하는 길도 저마다 다르죠. 어떤 이들에게 고향은 지도 위에 분명히 있으면서도 끝내 갈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리랑은 그분들의 명절을 위해 골라봤습니다. 한가위는 고향을 찾는 날이지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을 새 고향으로 삼은 사람도 있죠. 1890년 25살의 미국인 의사 로제타 셔우드 홀이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여성이 남성 의사에게 몸을 보일 수 없던 시절, 그는 조선 여성들을 진료할 수 있는 드문 의사였는데요. 남편과 함께 평양에서 병원을 일구던 중 남편은 환자를 돌보다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뒤에는 어린 딸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나진 않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한글 점자를 만들었고, 조선 여성이 직접 의사가 될수 있도록 의학 교육의 문을 열었습니다. 40년 넘게 이 땅에서 일한 그 유해는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작곡가 최지혜는 그의 삶에 감명을 받아 2022년 첼로 협주곡 한 편을 썼습니다. 제목은 미소입니다. 슬픔을 겪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웃음이 있습니다. 서양 악기인 첼로가 가야금, 해금, 대금이 모인 국악, 관현악 한가운데 노래하는 이 곡의 편성은 먼 나라에서와 이 땅의 사람이 된한 여성의 생애를 닮았습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는 2023년 9월 국립극장 해오른 극장 실황입니다. 서울시향 첼로 수석을 지낸 주현성 교수가 협연하고 지휘자 여자경이 국립국악 관현악단을 이끌었습니다. 여자경 지휘자가 처음으로 국악 관현악단의 지휘대에 선 무대였습니다. 첼로 협주곡 미소, 최지혜 작곡, 첼로 주현선 지휘 여자경 듣습니다.

전주에서 프랑스의 가을을 만나는 2026년 전주 세계문화주간 프랑스편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10월 1일 오후 7시 30분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프랑스 클래식 공연을 감상하고 2일부터 10일까지 아중 호수 도서관에서 프랑스 문학과 LP 전시를 물들어가는 낙엽과 함께 해보세요. 올해는 한불 수교 140주년이자 전주 세계문화주간이 10회째를 맞는 해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세계문화를 경험하도록 마련된 전주시의 대표 국제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이번 가을편은 프랑스 클래식 음악과 문학을 통해 프랑스 가을의 정서를 전주에서 느껴보는 구성입니다.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프랑스 지휘자 아드리앙 페르숑이 전주 시립 교향악단을 지휘하고 평창 국제음악제의 감독인 첼리스트 양성원이 협연합니다. 한국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아드리앙 페르숑 지휘자는 정명훈 작곡가와의 인연으로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의 수석 팀파니 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주 시향의 연주엔 프랑스 작곡가들의 곡들이 프로그램에 올랐습니다. 베를리오즈의 로마의 사육제 서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환상 교향곡 등 대규모 관현악 변성과 특수 악기가 필요한 곡들로 꾸며집니다. 입장권은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이며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예술인 패스 소지자, 다자녀 가정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면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매는 나루컬처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일부터 펼쳐지는 아중 호수 도서관에서 이어지는 전시회는 프랑스 문화원의 지원을 받은 프랑스 문학원서와 문학동네가 협찬한 고전문학, 도서관 큐레이터가 선정한 추천 도서가 소개됩니다. 여기에 프랑스 음악 LP까지 더해 문학과 음악을 한 공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연을 본 뒤에는 아중호수의 가을 풍경과 함께 책과 음악으로 여운을 이어가는 일정으로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음 곡은 헥토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작품번호 14번 사막장 들판의 풍경입니다.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9년 5월 2일 파리 메종드라 라디오 프랑스 올 라이브입니다. 그리고 이 곡 전에 흐르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유명한 상숑 가수죠. 에디트 피아프의 난 후회하지 않아요 입니다.

프랑스 주간 기획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스페인에서 태어나 프랑스가 주 무대 중 하나였던 피카소의 도예 전시를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10월 11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공동 주최 특별전인 피카소 도예, 발로리스의 여름전을 추석 연휴에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건희 컬렉션으로 기증된 피카소의 도예 작품과 관련 자료를 통해 회화와 조각이 도자 위에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만날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인 9월 25일은 휴관입니다. 전시는 단순히 완성된 도자기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공방의 작업 환경에서 시작해 점투 실험과 투 도상, 여러 시선을 결합한 형태로 이어지는 흐름을 따라가며 피카소의 창작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는 전북 도립미술관에서 여러 전시가 동시에 운영되는데요. 피카소 특별전뿐만 아니라 체험형 전시까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취향과 동행자에 맞춰 관람 경로를 고르기 좋고요. 아이와 함께라면 이낙외, 이상한데, 나를 닮은 괴물을 함께 들러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린이가 감정과 관계를 괴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체험형 전시인데, 피카소 전시 뒤에 부담 없이 함께 보기 좋습니다. 오늘 밤은 보름달이 약간 덜 찼는데요. 그래도 만월에 가까운 그 밝은 빛처럼 마트도 거리도 북적이며 생기가 돌며 빛이 납니다. 멀리서 오는 가족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늘 그렇듯 익숙한 정겨운 풍경이 참 반갑게 다가오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는 동안 우리는 풍성한 보름달을 어느새 만납니다.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아 명절의 모습은 참 다양해졌습니다. 일터나 저마다의 사정으로 홀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도 꽤 계실 텐데요. 어떤 모습으로 연휴를 보내든 한가위의 보름달이 전하는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만큼 빠짐없이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 까뮈 생상스의 교향곡 3번 다단조 작품 번호 78번 오르간 중 2악장 마지막 부분 들으시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연주의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오르간의 이베타 아칼나 지휘의 리카르토 미나시입니다. 신과 평안이 함께하는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 3.5MHz 전주 FM 한밤의 음악제는 목요일 저녁 8시 본방송 격주 재방송으로

내 감정 따위 뭐가 중요해 실증 날 때까지 갖고 놀면 돼 널 위해서라면 날 부러뜨려도 좋아 Because I'm a toy, toy

0: 놓치지도 못하는 설레발.
1: 근데 이상해 좀 잘못된 듯해 다 설레걸 조금 돼.
0: 평소처럼 또 머물다 가는 순간의 감정일까 아니 혹시 이번엔 다를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Les oiseaux me chantonnent.

but what's the good of scheming? I know I must be dreaming.

for you and I'd be true. But what's the good?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공동체 라디오 방송 사업자 제어가 심사를 위해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익산에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익산 시민 라디오 제작단 재미보라 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이야기부터 재밌는 수다까지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 라디오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재미보라의 재미수다. 또 10월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익산 주민이 전하는 익산 소식을 함께 들어볼 건데요. 오늘 방송 함께하는 재미보라 팀 명진쌤, 가품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예,
0: 네.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제 10월이 또 됐습니다. 이제는 좀 춥다고 생각이 가끔 저녁에는 들더라고요. 네, 춥더라고요. 네, 잘 지내셨죠, 한달 동안 또?
1: 아예
0: 네, 또 명진쌤이 오셨으니까 또 파크골프 이야기 근황을 또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우리 코너
1: 아
0: 속의 코너,
1: 파크골프
0: 네, 코너
1: 네
0: 속의 코너가 되었거든요.
1: 예
0: 네, 파크골프 근황은 어떻게 잘 치고 계십니까?
1: 아예 아, 예,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뭐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선전 통과가 돼가지고 그저 지역에서 하는 예선전 통과가 돼서 이제 본선을 앞두고 있어요.
0: 오, 그쵸,
1: 본선
0: 그쵸.
1: 경기를.
0: 그러면 진출을 하신
1: 예,
0: 거죠?
1: 예선 통과했으니까요.
0: 잘 친다는 거네요, 그러면. 공인이 된 거네요, 어느 정도. 오, 대단하십니다.